0: 그 죄를 도려내기 위한 주님의 응급수술이 바로 고난이고 또 징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고 우리를 회복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자비이자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1: 네, 고통과 아픔이 주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이 회개와 순종으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 아멘.
0: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주님의 징계는 포기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주님의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잊지 말자고요.
0: 아멘. 자, 오늘도 사랑했더란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따뜻한 선물 전해드릴게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씨앗 신청하시고요. 준비된 말씀 네 구절 빠짐없이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시고 그 링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링크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바로 이미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뭐 가능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고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꼭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말씀들 좀 네 구절 어떤 구절 준비했는지 소개해 볼까요?
1: 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잘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1: 아멘. 아멘.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했더란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번 주 테마는 숲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월요일부터 쭉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 숲 이미지를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굉장히 햇살이 드는 아름다운 따뜻한 숲의 풍경이 거든요. 또 시원하기도 합니다.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받아가시고 그 이미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징계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살펴서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 씨앗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네. 자, 우리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진심으로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드란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그렇습니다. 뭐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하면서 이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주제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 제가 깜빡 잊고, 네,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키워드를 안 띄워놨네요. 자, 방금 띄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곧 보이실 거예요. 확인하시면, 네,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그러니까 저 이미지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저희의 이야기

0: 이야기를 듣고 키워드가 뭔지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집사님께서 좀 오늘 단서를 하나 주신다면요. 네.
1: 아, 이거 병원에서 많이들 하는데요.
0: 아, 병원에서 많이 한다. 네.
1: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큰 이거를 해야
0: 사람들이
1: 되죠.
0: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
1: 그렇죠.
0: 이걸 원하는 사람, 이걸 내가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1: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0: 근데 있긴 하네요. 아. 이게 네. 이게 약간 성형외과 쪽으로는 이것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나.
1: 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데요. 네.
0: 근데 뭔가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네. 이것을 받아야 한다면, 아,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잘 없죠.
1: 네, 그렇지만 이거 되죠. 이후에 또 회복이 있고 그럼요. 또 치유가 있으니까. 네. 네.
0: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술들은 우리의 어떤 육체를 좀 육체 좋지 않죠. 그 세상에 존재한 모든 술들은 우리 육신에 좋지 않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술은 우리를 살리는 술이에요.
1: 네, 살리는 술.
0: 살리는 술입니다. 넌센스 퀴즈로 한번 드렸습니다. 이 술은 우리를 살리는 술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넌센스 퀴즈 드렸습니다. 두 글자죠?
1: 네.
0: 두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술로 끝나죠.
1: 네. 네,
0: 술로 끝나고 병원.
1: 그리고 이거 빨리 맞췄으면 좋겠어요.
0: 네, 맞아요.
1: 네, 네, 이 키워드를 빨리 맞췄으면 좋겠어요.
0: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1: 오늘의 키워드는 수술입니다.
0: 오늘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그 표현을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나 혹은 이제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1: 네.
0: 그러니까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값 없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잃게 됐지만 여전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 그렇죠.
0: 응급 수술을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가. 저희가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아, 저 아는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0: 예, 예, 예.
1: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잖아요.
0: 네.
1: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병상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지나온 세월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 넘쳤대요.
0: 아.
1: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그 기도해 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0: 네네.
1: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또 수술 이후에도 건강을 되찾게 되잖아요.
0: 예, 예.
1: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드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박미선 씨가
1: 네, 맞아요.
0: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유방암 투병을 하셨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방송 활동도 다 내려놓고 유방암 투병하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는데
1: 네.
0: 이제 수술 마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퇴원을 한 상황에서 우리 박미선 씨가 음원을 하나 발매합니다.
1: 네.
0: 음원을 하나 발매하는데 그 음원의 제목이 감사가 흘러나와요.
1: 아.
0: 감사가 흘러나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니다. 유병장수의 시대다.
1: 네.
0: 유병장수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다라는 걸 인지할 때 우리 건강을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느냐라는
1: 네.
0: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것을 인식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 성도로서 너무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러 갈 때는 정말 혼자잖아요. 의료진 네. 외에 혼자잖아요. 아, 그 수술, 즉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도 사실 혼자거든요.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0: 네.
1: 정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회복과 또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하. 그리고 오늘 네. 8457번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키워드 글씨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 수 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1: 네.
0: 자,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1: 잘 안 보이시군요.
0: 글씨가 글씨가 보면 약간 하얀색이에요.
1: 어머.

0: 글씨가 하얀색에 이제 검정 바탕에 이게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안 보이신다고 하네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수술입니다.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샵 9330번 수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징계에 대한 고난에 네.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와 우리의 적용에 대한 기도문이 여러분께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그 관련된 내용들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살펴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문자 소개할까요?
0: 자, 저희가 이 찬양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안 들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박미선입니다. 개그우먼 박미선이 암투병 이후에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린 그 곡입니다. 감사가 흘러나와 함께 들으시죠.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박미선 권사님이세요. 네, 박미선 권사님의
0: 좋은데요.
1: 암, 네, 암투병 이후에 이분이 그 작은 하나하나도 모두가 감사거리구나. 아, 내가 숨 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을 그냥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정말 감사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감사,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감사거리였대요.
0: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고백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감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네, 네.
1: 징계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 주목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0: 네, 수술입니다.
1: 수술입니다, 수술.
0: 수술.
1: 긴급 수술로 우리가 건강하고 회복될 줄 믿고 네. 감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수술, 그리고 씨앗 말씀도 잘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8457번님 문자 소개합니다.
0: 네, 샬롬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0: 말씀 씨앗으로 지혜롭고 질서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7358번님께서도 말씀 잘 받았다고 또 고백해 주셨고, 7057번님. 아,
0: 징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희망임을 깨닫게 하는 아침입니다. 박은영 집사님 어제 안 나오셔서 장 PD님 외롭게 느꼈는데 두 분 계셔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씨앗.
1: 이제 든든하고. 혼자 있으면 제가 너무 또 진지해져요.
0: 아,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1: 어제도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좀 진지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캐릭터가 좀 아닌데 좀 반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0: 네, 혼자보다 함께.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 맞아요.
1: 더욱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2739번님.
0: 네, 샬롬. 싱그러운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갑니다. 오늘의 기도문 부탁드려요. 수술.
1: 수술. 네. 아, 오늘 저희 약간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조금 이따 조정이 될 겁니다. 키워드.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 글자가 좀 잘 안 보인다고
0: 네,
1: 하셨는데
0: 수술입니다. 네, 수술.
1: 오늘은 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0675번님.
0: 네, 씨앗 감사해요. 말씀의 씨앗으로 마음밭에 심어 봅니다. 100배 열매 맺게 해 주세요.
1: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정답 수술입니다. 0360번님. 네, 정확하게 문자 주셨고. 아, 7057번님.
0: 아, 이분께서도 갑상선 암 수술하셨는데요. 아,
1: 앞두고 있대요.
0: 앞두고 네, 계시네요.
1: 편도선, 임파선까지 본다고 하네요.
0: 아, 근데 네, 참 감사해요. 조금도 염려 없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운 마음 대신 평안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술도 잘 되어서 더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저희들도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1: 아멘. 그리고 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제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이냐 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만병통치약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질병까지도 훨훨 다른 데로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없어질 거예요. 네. 믿고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040번님.
0: 네, 우리 아픔을 도려내기 위함이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이겨내고 감사로 받아들이길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마침내라는 표현을 좀 오늘 강조하고 싶네요. 우리가 결국에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온전케 하셨고 좀 은혜의 날을 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거라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0: 수술의 포인트를 두지 말고 수술 이후에 회복의 또 포인트를 두고 네, 또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말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저는 이런 또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인간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100%가 될 수 없지만
0: 네,
1: 근데 하나님의 수술은 무조건 100%다.
0: 네.
1: 우리를 100% 회복시키고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 수술을 아픈 모든 우리 사랑하는 사들 가족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 주시고 또 수술도 잘 되어서 건강 또 회복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1: 자, 4420번님께서 또 귀한 또 믿음의 간증을 담아 주셨어요. 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또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제 정말 좋은 일들 그리고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변화들이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0: 네.
1: 자, 0675번님.
0: 네, 0675번님께서 수술은 무섭지만 성령의 수술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주님 감사합니다.
1: 아멘. 성령의 수술 표현이 너무 멋집니다.
0: 아,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수술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멋진 문자들을
1: 맞아요,
0: 많이 보내시는데요.
1: 4640번님께서는 무릎 연골 찢어짐으로 집구하는 중에 내 마음을 치료해주고 수술해주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고 또 문자 주셨고.
0: 근데 4640번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집에 계시면서 아마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기 때문에 또 이런 평안함을 또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신순의 성도님께서 언제부턴가 사랑의 뜨라니 저의 일상이 됐어요. 내 마음이 이 사랑의 뜨란, 내 마음을 사랑의 뜨라니 수술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0: 네, 라고. 저희들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여김현교 김현교님이신 것 같은데 또 문자 주셨네요.
1: 네, 샬롬 좋은 아침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술해 주세요. 네. 이런 고백을 하셨네요.
0: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수술해 주실 겁니다.
1: 아멘.
0: 네, 소망의 시간 사랑이 들한 감사합니다. 라고 나의 사랑 나의 연인. 네. 오케이, 닉네임 넣어주네요. 자,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5776번님 시야 신청해 주셨고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수술입니다. 수술.
0: 아, 1440번님.
1: 아, 같은 유방암 투병 경험자로서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씀과 찬양이네요. 오랜만에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아, 너무 감사한 문자가 이어지고 있네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어떠한 수술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응답의 때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이 시간 여러분께 잠시 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6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 기도회, 블레싱 기도회가 펼쳐져요. 그래서 이 블레싱 기도회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몇 시일까요, 집사님?
1: 네, 오전 10시입니다.
0: 오전
1: 6월
0: 10시.
1: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0: 그리고 블레싱에서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를 잘 모시지 않았어요. 지역교회 목사님, 목회자분들을 모셔서 은혜의 말씀을 좀 선포했는데 이번 6월 블레싱 기도회는 특별하거든요.
1: 오.
0: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 기도회인데 말씀과 찬양을 전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누군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님입니다.
0: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을 비롯해서 섬김, 그리고 은혜, 하늘을 봐,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최근에 이 강찬 목사님께서 감사 찬양도 발매하셨어요.
1: 그래요?
0: 네, 네. 감사 찬양도 발매하셨는데 이 강찬 목사님을 저희가 강사로 모십니다. 그래서 제 다음 주 월요일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
0: 예.
1: 정말 기도는 떨어지지 않고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1: 아멘.
0: 또 강찬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0: 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예,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심지어 무료예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기도회, 블레싱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블레싱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찬 목사님 찬양 들어야겠죠?
1: 네.
0: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듣고 와서 1부 메인 코너 이어갈게요.

0: 네, 이 시간은 사소하지만 의미 있고 무겁지 않지만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유쾌하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1: 네, 당장 막 시급하게 논의할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그런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사랑이들한 비상대책회의.
0: 자, 오늘 이 회의에 참여하는 귀한 패널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청년대표 두 분과 또 목회자 대표 한 분 모셨는데요. 자, 한혜정원교회 우리 김효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함께해 주시는 소중한 두 자매님이시죠. 네, 혈연관계는 아닙니다. 네, 우리 유하은 자매님 그리고 박지연 자매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자,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마음 편한 날이 없네요. 지난주만 조금 마음이 편했고 다시금 너무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주제를 받으시고도 이제 발걸음을 해주셔서 전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좀 마이크랑 거리를 두고 계시거든요. 주제를 받으시고 어떤 마음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3: 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0: 예전에 한 헌금 주제 다뤘던 것만큼 좀 약간 부담이 되셨을까요?
3: 시기가 시기인 만큼.
0: 네. 저희는 굉장히 좀 그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3: 맞습니다.
1: 그리고 유쾌하게.
0: 그렇습니다. 유쾌하게. 우리 지연 자매님 어떠셨어요? 네.
2: 저는 좀 바쁘게 이렇게 한 주를 보내다가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 주제를 받아가지고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하은 자매님도 괜찮으셨죠?
4: 저는 오늘 아침 눈을 다시 감을까? 다시 한번 꿈속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0: 좀 도망가죠. 네, 그런 마음이셨군요.
1: 그럼 제가
0: 주제 공개해 주시죠.
1: 네, 주제 말씀드릴게요. 갈등이 가득한 시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0: 자, 오랜만에 또 이 배경음악이 어울리게 됐네요. 갈등이 가득한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뭐 유쾌하게, 오늘 뭐 거듭 강조합니다. 유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즘 사회를 좀 보면서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좀 체감한 순간이 좀 있을까요? 우리 김효성 목사님 어떻습니까?
3: 네. 지금입니다.
0: 지금이요? 네. 요즘이라고. 자, 아무튼 시대적으로 저희가 뭐 어떤 특정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요즘이 굉장히 좀 갈등이 심한 것 같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겠죠. 우리 하은 자매님 어떠세요? 네.
4: 저도 특정한 어떠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있냐고 묻는 물음이 정말 무색할 만큼 가정 내에서도 친구 관계 안에서도 연인이나 부부 간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갈등이 정말 심각하고 심화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그 어느 영역에도 이제 갈등이 없는 영역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0: 위원자매님 또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1: 저는 좀 의료보건 계열에 종사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이 되게 피부로 와닿게 느껴졌었고 취업 전선에 있어서도 엄청 큰 파장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갈등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0: 좀 주목하게 되고 아 우리 그 박은정 집사님 어떠실까요?
2: 저도 매주마다 아주 주제 가지고 고민하기 힘들어요. 뭐 평생 갈등이죠. 평생 갈등.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갈등을 보고 피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니까 또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죠.
0: 네. 일단 저는 또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제 그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 시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부추기는 경향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갈등이 굉장히 사회에 만연하다. 각 영역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각자의 생각이 어떤지, 이 갈등의 현장 가운데 성도로서. 네, 우리 집사님께서 살짝 표현해 주셨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갈등의 현장 가운데 참여해야 할지 아니면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 각자의 내면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을 반성하면서 좀 개인적인 영역에 좀 머물러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한혜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네, 의견은 제일 마지막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적 차원에서까지 해석할까봐 이제 조심스럽게. 아 우리 집사님 아까 유사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떻게 보세요?
2: 제가 1번입니까?
0: 네, 1번입니다.
2: 아니 꼭 그런 것 같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지 1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제 이제 눈을 다 피하셨는데 집사님은 약간 덜 피하셨기 때문에. 네.
2: 아 질문이 뭐였죠?
0: 갈등의 현장 가운데 성도로서 네.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되는지
2: 당연히 투입돼야 되죠. 아하. 그렇지만 저는 생각해보면 투입은 하되 지혜로운 모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하.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가 개입을 하느냐 참여를 네. 하느냐 이런 자세를 좀 현명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적절한 방향성으로 약간 병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내면을 잘 돌아본 다음에
2: 그렇죠.
0: 스스로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하은 자매는 어떠세요? 네.
3: 저는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일단 내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길일까를 일단 하나님 앞에 구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무조건 우리가 잔다르크라든지 우리가 투사가 되는 것을 위험할 수 있다.
3: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죠.
0: 그러니까 나서야 될 때 나서야지만 항상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3: 그렇죠.
0: 거죠.
3: 네.
0: 아, 우리 또 이제 오늘 지연자매님께서 실제적인 나는 갈등의 현장을 좀 봤고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좀 앞서 서두에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연자매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1: 사실 저도 적극적인 그런 참여의 현장에 네. 나아갔던 적도 꽤 있고
0: 그래요? 네.
1: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내가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마음으로 이 적극적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걸 항상 묻고 감동이 있으면 또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제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0: 네.
1: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마냥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자아 성찰을 그 말씀의 기준에서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이제 평신도들의 입장이었고요. 이제 이제 목회자분의 이제 권면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성 목사님, 이 갈등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회에 굉장히 만연한데 우리 성도로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4: 네. 저도 사실 동일합니다. 의견이 동일하고요. 저도 이제 우선순위와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0: 네.
4: 이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면을 돌보지 않는 참여는 잘못하면 이제 독선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혀 참여가 없는 기도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는 방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적극적인 참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여러분,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와,
0: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죠?
2: 아.
1: 하늘정원교회 역시 아 멋집니다. 아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뭐 정말 많은 이제 또 잠시나마 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러 나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를 할지언정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결국 그들과 연합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의 연합과 화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성도로서 분명히 우리가 또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의 연합과 화해를 위해 크리스천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다 저의 눈을 피하고 있지만 한 분, 우리 지현 자매님께서 저를 굉장히 응시하고 계셨거든요. 지현 자매님,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2: 네.
1: 성도로서 이 사회의 연합과 화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한 단어가 생각났는데 사랑이 생각났어요.
3: 사랑.
2: 아. 근데 사실 교회만큼 서로 우리 사랑하자 하는 공동체가 이 사회에 많지 않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고 믿는 우리들이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또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귀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지현자매님께서 조만간에 이제 자리를 비우시거든요.
2: 아유.
1: 이제 국내에 안 계실 예정인데 너무 계셔야 되는데
2: 네.
1: 아쉽네요.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0: 통화 연결 안 돼요.
1: 통화 연결 영상통으로 알겠습니다. 시차가 조금 있겠지만 자, 하은자매님 어떻게 보세요? 네, 크리스천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4: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항상 지현 언니랑 저랑 배우는 건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저희는 항상 배우거든요. 그리고 어제
1: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4: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조금 인용하면 사랑은 끝까지 배우는 건데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1: 네.
4: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음 가운데 일어난 어떤 갈등 때문에 생긴 감정들 분노라든지 반박하고 싶은 감정을 일단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해서 내 친구, 내 뭐 가족, 뭐 나와 갈등이 일어난 그 사람의 말을 당장 반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해해 주는 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도 아 너는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자.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 한번 외쳐주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4: 성은 감리교회 이병호 목사님이십니다.
1: 다시 한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네.
4: 성은 감리교회 이병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1: 하늘정원교회 못지않게 또 건강하고 네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교회 축복합니다. 자 집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5: 네, 네. 새로남교회 오중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1: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5: 저희 교회 가면 브릿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브릿지. 저는 네. 브릿지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1: 네. 교회에 브릿지가 연결 통로가 있다는
5: 그렇죠.
1: 거죠?
5: 다리가 있는데.
1: 네. 다리가 있다.
5: 네. 다리 한번 방문해 보세요. 다리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네.
5: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처한 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1: 네네.
5: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 성도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또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또 내용을 좀 확장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0: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나됨이 먼저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러한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좀 전에 이제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시면서 하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요즘에는 좀 확증 편향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난 옳고 너희는 그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진영과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0: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사회에 좋은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1: 아, 네.
0: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1: 자, 9581번님께서 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또 4006번님께서 제 생각은요, 군중 심리에 휘말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대한이 민국이 사랑이 영광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바란다. 라고 대한민국 사랑 영광. 와, 멋집니다.
0: 사남매인가 보다.
1: 아, 네. 자, 그리고 7638번님께서 마찰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찰은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걷게 해줍니다. 만약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에서 우리는 모두 쭉쭉 미끄러지겠죠. 쿵쿵 넘어질 겁니다. 자동차 마찰이 없으면 헛바퀴가 돌며 제자리 걸음 할 것이죠. 그래서 마찰에도 힘이 있어서 마찰력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잎들도 바람과 마찰을 통해서 더욱더 푸르고 또 흐르는 물도 돌이며 숲을 마찰을 통해서 썩지 않고 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이런 마찰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사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뭐 자유롭게 샵 9330번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건강한 교회 성은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두 자매님께 또 여쭤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지연 자매님. 네.
2: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놓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합심 기도하는 시간에 꼭 이런 문제들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기도로 또 사랑으로 헌신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교회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앞서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현실을 두고 애통하면서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게 되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하은 자매님, 뭐 생각 또 어떤 생각 해보셨을까요?
3: 저는 또 청년의 입장으로서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요즘은 많이 보잖아요.
1: 네네.
3: 편이 딱 두 개로 나뉘어져서 많이 대립하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교회에서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청년들과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야 저희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상황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또 건강한 어떤 논의 토론을 한다는 것도 결국엔 저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1: 네네.
3: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잘 알려주면 그 다음 세대들은 또 건강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 논리에 빠지기 전에 그 앞서서 이제 복음에 우리가 집중해서 복음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박은영 집사님은 넘어갈게요. 네, 너무
4: 감사합니다.
1: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4: 감사합니다.
1: 자, 청년 세대로서 우리 기성 세대에게 우리 또 기성 세대 이렇게 이것도 너무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령적으로 기혼자와 미혼자로 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께는 청년 세대로서 기성 세대에게 또 우리 박은영 집사님과 목사님께는 기성 세대로서 청년 세대에게 각자 좀 바라는 점. 이제 각자가 이제 서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선배로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으로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래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좀 건네주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우리 여기서 이제 박은영 집사님께 여쭤봅니다. 자,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그 세대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리기에 뭐 좀 조심스러우니까.
4: 네, 그래서 네. 한 성도로서 말씀드립니다.
1: 한 성도로서. 기성세대로서. 말하는 점.
4: 네, 자유롭게 또 유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음 세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4: 우리 그 청년 세대들이 사실 가장 고민인 게 그 바늘 구멍 같은 취업문 그리고 또
1: 진로죠 진로
4: 그렇죠 그리고 또 주거 비용 같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부모님처럼 살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1: 패배감이 많아요 맞아요 네.
4: 우리 때도 힘들었지만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힘들거든요
1: 네네
4: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 수

0: 있는 것도 사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예. 뒤돌아보면 예, 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래를 보면 너무 암담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고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저희 중년들이 또 이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잘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의 본을 그리고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 진심으로 좀 이제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0: 한 성도로서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1: 스스로 유쾌하게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굉장히 진지하게 네. 눈물 똑 떨어지는 그런
0: 이야기. 이 코너가 쉽지가 않아요. 네,
1: 말씀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또 기성세대의 대표 자 이제는 연령을 좀 얘기합니다. 40대를 대표하시는 네, 우리 또 김효성 목사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다음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2: 네. 네. 저는 이제 중간 세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1: 약간 그 위터리. 네. 위터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2: 저는 요즘에 보면 기성세대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제 뉴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100만 명이 이제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듣고
1: 100만 명이요.
2: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사실 2030 세대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세대, 우린 이제 콘크리트 세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모든 세대가 다 힘들지 않을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일수록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1: 아멘.
0: 아멘.
2: 이게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나라에 또 좋은 일들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날카롭게 청년들을 향한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2: 날카롭게?
1: 아, 좀 아쉽네요.
2: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청년들 말고 다른 세대가 들어도 그래 좋은 말이구나 하실 것 같아서
2: 오늘은 제 목표가 이렇습니다.
1: 아쉽네요.
2: 네. 문제 없이.
1: 알겠습니다. 네.
2: 또 다른 기성세대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기성세대에게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2: 옐로우 카드. 네.
1: 어떠세요? 이제 하은 자매님은 이제 뭐 좀 들으셨는데 어떤 마음이실까요? 네.
3: 저는 약간 교회 안에서라든지 네. 혹은 부모 자녀 간에 소통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대가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그분들은 이미 이 수많은 시대를 살아낸 경험이 있으시고 네. 똑같은 어려움이어도 조금 달라도 이미 그분들은 헤쳐나왔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더 삶의 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소통해주시고 먼저 이렇게 다가오셔서 대화해주시면은 저희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때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관계적인 게 되지 않을까. 네.
1: 일단 약간 진짜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여기서도 저도 약간 기성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가서 뭔가 얘기 걸고 하는 게 주책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약간 좀 또 이 얘기하다 보면 낯대는 얘기하면서 꼰대처럼 또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괜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대화를 하는 게 아유 내가 진짜 좀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편견을 좀 거두고 서로 간에 세대를 초월해서 좀 아름다운 소통들을 할 수 있는 장들을 좀 많이 마련한다면 참 좋을 것 같고 교회 차원에서도
3: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배우고 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현 자매님 네.
4: 저는 이제
1: 기성세대에게 바라는 점
4: 네. 네. 기성세대 어른분들을 대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감이 올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더

0: 잘해야 되고 더 바르게 해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들 때 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또 저희 교회 굉장히 청년들과 잘 지내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네, 영필 권사님이라서
1: 오늘 이름이 많이 좀 네. 거론이 되실
0: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청년들하고의 그 화합과 소통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그런데 또 적재적소에 이제 어른들의 지혜를 이렇게 전해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기성세대 어른들보다 지혜와 연륜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정과 결의가 크다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혜로운 권면과 힘을 응원의 말로 전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1: 자.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이제 먹을 것도 하나씩 건네주시고 그런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2: 기성세대로서 영필을 가져야 되겠구나.
3: 영필
1: 하늘정원교회 김유성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3: 지원자매님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요.
0: 네, 생각하지 못한 네.
1: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네요. 마침 다음 차례가 목사님 차례거든요.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가 돼서 목사님 갈등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들도 좀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세대적으로 좀 정말 진솔한 이야기도 짧게나마 나눠봤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 짧게 하고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영 논리와 혐오의 물결에 휩쓸려서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모두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발을 딛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를 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이제 문자를 좀 전해주셨는데 1942번님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소명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을 잘 믿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믿음 잃지 않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셨고 6136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는데 우리 박은영 집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4: 교회에서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정해두고 교인 가정에 요일별로 교회에서 발송을 해주면 다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1: 기도의 어떤 붐을 일으키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8016번님께서는 요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근데 이 문제가 요즘에는 이제 각자가 믿는 게 좀 정말 이제 어떤 특정 영역이나 혹은 컨텐츠에 좀 치중돼 있는 경향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난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그리고 어른들의 이야기도 들을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도로서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에게 마음을 좀 열고 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쾌하게 나름 유쾌하게 이제 풀어냈다 생각하는데 우리 하은 자매는 어떠셨습니까? 네.
3: 이제 좀 숨통이 트이고요. 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네. 좋은 의견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우리 지현 자매는 어떠셨을까요? 네.
0: 저도 너무 고민이 많아서 정말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했던 주제였는데
1: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0: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더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오늘 김효성 목사님 깜짝 놀라시겠지만 오늘 짧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갈등의 시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좀 기도하면 오늘 비상대책 회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어떻게 주여 삼창합니까?
1: 삼창 했다 치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 아멘.
2: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아멘.
2: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사회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4: 아멘.
2: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찬양의 목소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모든 세대가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4: 아멘.
1: 아멘. 자, 오늘 비상대책회의, 갈등이 가득한 시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고군분투해 주신 우리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그리고 청년대표 2인이었습니다. 유하은 자매님, 박지연 자매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잠시 좀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죠.
4: 네, 목사님 또 기도 받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 수술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자, 2부 코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블레싱 기도회 강찬 목사님 모셔서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블레싱이라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마커스의 찬양 함께 나누고 와서요. 저희 2부 이어가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작고 연약한 내가 크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다. 큰일 났다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넘어서게 하시니 감사하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 살다가 너무 힘들 때는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잃을 때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감사뿐인 것 같다.

0: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 이 시간만큼은 온 세상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사랑이들한 당신을 위한 노래.
0: 자, 이 시간 사랑이들한 청취자분들 응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죠.
1: 네, 이 시간은 저희가 전적으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축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 자, 이 시간 여러분께서 샵 933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자,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요구하는 그 내용을 신청해주시면 그 이름을 넣어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축복송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이름도 좋고요.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도 좋습니다. 선정이 되면요. 그 이름을 넣어서 축복송을 불러드립니다.
0: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정말 엄청난 이분을 항상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음원의 층기 아니냐라고 라이브 인증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으로 받고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도 라이브라는 것을 인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목 컨디션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3: 그래요?
0: 아 네.
3: 네. 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항상 좀 이런 네. 컨디션인데 제가 유독 좀 좋게 봤군요.
3: 예.
0: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우리 네.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명칭들을 좀 넣어서 저희가 좀 축복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저희가 좀 대상을 정했어요. 오늘의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1: 아 교회.
0: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교회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담임 목사님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 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지역의 그 교회를 좀 좀 축복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샵 9330번으로 오늘은 교회의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또 새 교회를 선정해서 각각 축복의 찬양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보셨을 텐데 우리 네. 참미 자매님 어떠셨을까요? 네.
3: 저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무림고수에 나오셨어요.
0: 맞아요. 성경 속 무림고수.
3: 네. 네. 그런데 거기서 하셨던 문구가 이 가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0: 그래요?
3: 기적이 상식이 되는.
0: 아하.
3: 기적이 많이 일어나나요?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적은 상식 아닌가요? 이러셨거든요.
0: 말씀으로 살아가면 기적은 상식이다.
3: 네. 그래서 이 가사가 여기에 있어서 아 이건 우리 교회를 축복해야 되는 찬양인가 저희 교회 이름을 넣으면서 많이 축복했습니다.
0: 자 일단 오늘은 또 찬양이 굉장히 좀 강렬한 찬양들만 좀 선정했어요. 자, 오늘의 그 베이스가 되는 찬양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그리고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좀 힘차고 박력 있는 찬양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좀 축복해드리려고 고자합니다. 자, 이 시간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교회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박은영 집사님
1: 네.
0: 아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소개해 좀 자주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오늘의 키워드는 수술입니다. 수술.
0: 맞아요.
1: 수술이고요. 지금은 샵 9330번으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교회 보내실 때 수술이라고 보내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씨앗이라고 보내시면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교회의 이름을 섬기시는 교회의 이름을 이제 신청해 주실 텐데 신청해 주실 동안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또 귀한 찬양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3: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0: 이런 교회 되게
3: 준비했습니다.
0: 하소서.
3: 네. 아... 간절한 바람을 담아
0: 알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불러주십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 오늘 교회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아, 일단은 뭐 기쁜 소식인지 그렇지 않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경쟁률이 그리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선정될 확률이 좀 높다, 아,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한 분 한 분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신청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개 교회를 선정했거든요.
1: 네.
0: 아, 우리 교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우리 방송 아예 축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너무 장문으로 보내주시고 계신 건 아닌지.
1: 어, 그냥 교회 이름만 #9330번으로 보내주셔도 되잖아요.
0: 네, 오늘은 사연 없이 그냥 교회 이름만 남겨주시면 형평성을 위해 제비뽑기 합니다.
1: 아.
0: 제비뽑기로 진행하니까. 자, 일단 10교회, 자, 앞서 보내주신 10교회 중에 이제 한 분, 한 교회를 선정해서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8860번님 문자
1: 네,
0: 주셨네요.
1: 상당교회.
0: 청주 상당교회.
1: 네.
0: 청주 상당교회 섬기시는 박태순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네, 상당교회 신청해 주셨고, 6263번님.
1: 예일감리교회.
0: 예일감리교회.
1: 그리고 둔산 성광교회.
0: 네, 둔산 성광감리교회.
1: 그리고 공주 신간감리교회.
0: 네.
1: 대전 도안교회.
0: 그리고
1: 대전 반석교회.
0: 은향교회도 있네요.
1: 네, 그리고 새하늘 성결교회.
0: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두 개 더.
1: 네, 이분께서는 장애인들만 있는 작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시간을 통해 또 힘을 얻고 싶고, 저는 시각 장애인으로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고백하셨네요. 우리 희망 주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0: 자, 사연을 또 남겨주셨는데, 네. 자,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 뭐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8118번님
1: 네,
0: 문자까지.
1: 오정동에 있는 새하늘교회.
0: 네, 이렇게 교회 중에서 10개 교회였거든요.
1: 제비뽑기 합니까?
0: 제비뽑기 합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배트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비뽑기로 자 10개 만들었거든요.
1: 네,
0: 자,
1: 과연 어떤 교회가
0: 10교회 중에서 과연 어떤 교회가 될지. 자, 6번째 교회거든요.
1: 6번.
0: 자, 과연 어떤 교회일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전 반석교회
1: 축하드립니다.
0: 자, 대전 반석교회를 축복하는 찬양의 가사를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가의 가사를 저희가 좀 바꿔봤는데요.
1: 네.
0: 자, 우리 그 박은영 집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거룩한 빛 비추어라 우리 반석교회. 주의 나라 전파하는 우리 반석교회. 사랑으로 연합하는 말씀 중심 공동체 주님의 자부심. 생명 역사 끊지 않고 구원 열매 가득하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반석교회.
0: 네. 대전 반석교회를 축복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박찬미 자매님께서 힘차게 불러주십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대전 반석교회 파이팅!

0: 아멘.
1: 아멘. 제가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0: 네,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가 마이크 끄고 있었거든요. 급히 마이크를 다시 켰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전 반석교회, 대전 반석교회를 제가 축복해드리는 찬양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제 점점 이제 교회가 쌓이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어서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오정동의 새하늘 교회까지 소개했죠. 자, 그다음 8840번님이시네요.
2: 네, 아산 생명 생동천 교회.
0: 생명샘 동천교회인가요?
2: 아, 생명샘 동천교회 같은데요.
0: 네네.
2: 생자가 아니라 샘자 같은데요. 네,
0: 생명샘 동천교회로 네.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전해주시고. 네. 자, 6739번 논산에서 네, 보내주셨네요.
2: 네, 빛나는 교회.
0: 논산 빛나는 교회.
2: 그리고 대농교회.
0: 대농교회.
2: 동대전 성결교회.
0: 동대전 성결교회.
2: 그리고 가중교회.
0: 자, 그리고 0360번님.
3: 네, 안녕하세요. 청주 모충동 아시죠? 예수로 교회 축복하고 싶습니다. 38년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작은 교회와 합병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양들에게 큰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양영지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십니다.
0: 예수로 교회
3: 네.
0: 또 신청해 주셨고 자 0009번님이시네요.
4: 네, 청주 은성교회가 기도가 저절로 되는 교회, 회개가 저절로 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8년을 방학하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청주 은성교회를 선택해서 지금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으로 호흡을 이어가고 계시다가 이게 방송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주 은성교회로 발걸음을 하셨고 지금 주님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0: 자, 8457번님께서 지금 이때 쓰임받고 있는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가르치는 사명으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랍니다. 꼭꼭 우리 교회 찬양 들려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자, 다시 한번 세볼게요. 자, 여기서부터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더 가볼게요.
3: 네, 평택 한길 장로교회.
0: 아, 평택에서 또 신청해 주셨어요.
3: 네, 그리고 오창 참 좋은 교회까지.
0: 오창 참 좋은 교회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갑니다. 네, 다시 한번 제비뽑기.
3: 네, 제비뽑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0: 자, 오늘은 제비뽑기. 그래서 오늘 교회만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3: 네, 네. 저희들이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이렇게 네, 돌려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0: 자, 과연. 자, 세 번째. 네,
3: 세 번째.
0: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하나, 둘, 대농교회
3: 축하드립니다.
0: 204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대농교회 오늘 이름으로 저희가 축복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 찬양의 가사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혹시 누가 좋은 교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말하겠네. 대농교회. 말씀 좋고 기도의 불 꺼지지 않네. 믿음 소망 사랑의 터전. 진리의 복음 힘써 전하며 마음을 다해 서로 섬기네.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가득한 교회. 주의 자랑 대농교회. 이렇게 저희가 힘차게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미 자매님께서 또

0: 아멘.
1: 아, 너무 좋은데요? 와.
2: 대농교회.
1: 아, 대농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대농교회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0: 맞습니다.
1: 이 코너를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와,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교회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15번님께서 저 멀리 해남 끝자락에 있는 굉장히 멀리서 보내주셨어요. 해남 끝자락에 있는 금일도 금일교회. 예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더 힘찬 라디오 코너 속 유재건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금일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마을에서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유재건 목사님 간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메아리 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0: 네.
1: 이분은 제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 개인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좀 축복하고 싶은 교회를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이름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충남 서천군 서면 있는 십자가 교회가 주님 은혜로 부흥되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1: 아, 네. 또 앞서서 신청해 주셨는데 선정되지 않았던 9178번님께서 은향교회, 은향교회 신청해 주셨습니다.
0: 그리고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 늘 전도 지향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1: 아, 네. 전도 지향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 외산 침례교회 충남 부여군에 있는데 외산 침례교회도 신청해 주셨고 5776번님.
0: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전 태평 성결교회 축복해 주세요. 대전 성시아와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월 15일 한상현 담임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 몽골로 떠납니다.
1: 아, 네. 대전 태평동을 밝히고 있는 태평 성결교회. 또 샬롬 감리교회 2519번님 신청해 주셨고 자 9734번님
0: 네 구세군 서대전교회 축복해 주세요.
1: 6263번님
0: 청주 예일 감리교회 이번 주가 35주년 기념입니다. 축복하고요. 축복송 받고 싶어요.
1: 오늘 정말 선정해 드리고 싶으나 네. 오늘은 제비뽑기라는 거. 자 생명샘 동천교회가 맞다고 하네요. 8840번님
0: 네.
1: 자 그리고 3532번님
0: 네 그리고 참된 평안교회 증축이 시작되고 있고요. 부흥되길 소망 합니다. 일하며 차에서 듣고 있어요.
1: 자, 이분이 특별한 게 제가 1월에 극동방송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됐고요.
0: 와.
1: 지금 참된 평안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축복합니다.
1: 문자 주셨어요. 자, 부여 양화면 시음교회 3646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3183번님
0: 진주 세계 선교교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족과 같이 따뜻한 분위기와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선교교회를 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1: 자 무주에서도 도착했네요. 새소망교회 있고요. 또 중보기도로 섬기는 군포 양무리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는데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네교회. 근데 정말 굉장히 수작업입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이번에 14대 1.
1: 네, 14대 1. 네. 자, 가볼게요. 네. 자, 어떤 교회가 선정될지.
0: 스타트.
1: 자, 3, 2, 1. 과연?
0: 1번.
1: 1번.
2: 바로 선정되셨네요.
1: 바로 선정됐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0: 이교회죠.
1: 해남.
0: 해남의 아. 금일교회.
2: 네, 금일교회.
0: 9915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금일교회 저희가 축복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357장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이 가사를 좀 저희가 바꿔봤는데 우리 박은현 집사님 네. 바꾼 가사로 좀 금일교회를 넣어서 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이 땅에 어둠 밝히는 주의 진리 등대 세상에 지친 자에게 참 평안 전하네 주님의 항상 비추고 거짓과 싸우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금일교회 말씀이 힘있네 기도가 샘솟네 참 생명을 전하는 금일교회.
0: 아, 아멘. 정말 등대와도 같습니다. 이게 섬 지역에 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등대예요. 자, 우리 금일교회를 축복하며 박찬미 자매님께서 축복송 불러주십니다.

0: 아멘.
1: 아멘.
0: 어, 금요일 교회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연의 소개를 최소한으로 좀 하다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1: 시간이 남았나요?
0: 시간이 이제 몇 교회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사연을 쭉 소개했는데 오늘 제비뽑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 찬미자매님께서 네. 어,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시면 그 교회를 저희가 좀 선정해서 좀 축복을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장애인들로 구성된 또 희망주는 교회 사연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충동의 또 예수로 교회 38여 년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병합도 하고 합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잘 이끌어주셨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1: 네.
0: 또 청주 은성교회도 있었죠. 우리 교회 8년에 방학하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됐다라는 귀한 사연도 있었고 또 지역사회에 영혼을 섬기고 가르치는 사명으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 성시화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팀과 몽골을 떠난다고 했던 태평 선교교회 사연도 있었고요. 자, 뭐 다양한 때 네, 아까 이제 또 1월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돼서 출석하고 있는 참된 평안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교회의 이제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 3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공주 하신리에 있는 광명교회.
1: 네, 사진을 좀 보내주셨네요.
0: 네,
1: 너무
0: 아름다운
1: 예쁩니다.
0: 교회 전경을 또 사진 보내주신.
2: 정말 예뻐요.
0: 네, 광명교회도 있고 대전 흑석동의 구세군 기성교회. 네, 가족 같은 분위기와 매주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섬기미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사관님, 사모님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740

0: 4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중국 선교의 열정 불태우는 선교교회 또 추천해 주셨고. 자,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우리 참미자매님. 네.
1: 저는 그 장애우 섬기시는 교회 축복하고 네. 싶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이제 성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을 말씀해 드리면
1: 희망주는 교회. 네, 희망주는 교회.
0: 희망주는 교회. 찬양은 어떤 교회. 찬양으로 좀 축복해 드리면 좋을까요? 네.
1: 찬양은 희망주는 교회니까요.
0: 네.
1: 혹시 누가 좋은 교회 물어본다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희망주는 교회.
0: 그러면 바로 이거는 뒤에 그 앞에서 이제 찬양은 이제 1절을 불러드렸었는데 네. 찬송가 1절을 그냥 바로 요 그냥 혹시 누가 좋은 교회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장애인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제 희망주는 교회 이 시간 축복해드립니다. 705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그 교회 이름을 넣어서 우리 찬미자매님께서 힘차게 찬양 불러주십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멋집니다. 희망주는 교회까지 저희가
1: 네, 축복합니다.
0: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교회를 축복하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제 저희 사랑이 들한 축복송 코너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교회를 축복했어요. 저희가 힘차게 찬양 불렀는데 우리 찬미자매님 어떠셨을까요?
2: 담임 목사님을 축복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를 축복하실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예. 더 기쁨을 받으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박은영 집사님 좀 개인적으로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이제 그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많았는데 네. 오늘 새로남교회가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1: 왜냐면 이렇게 함께 나눠야죠. 나눠야죠.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멋지게 또 귀하게 감동 가득하게 예, 교회를 축복해 주신 우리 참미자매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네. 축복의 마음 가득 담아서 이 방송사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박참미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집사님 저희도 이제 여기서 좀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수술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씨앗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자, 그리고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그 블레싱 기도회 오늘 말씀드렸죠.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 방송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강찬 목사님을 모십니다. 강찬 목사님을 모셔서 귀한 간증과 말씀과 또 찬양의 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인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블레싱, 네, 블레싱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이 들한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자,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0: 20m입니다. 성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자활시설 야곱의 집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낮 12시 제2회 건물 마련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진 야곱의 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은 야곱의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0: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일개 그냥 성도 한 사람이었다면 뭐 낙심도 하게 되고 뭐 때로는 뭐 기분 좋아서 막 기뻐 뛰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그는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선지자였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의심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의심을 했는가는 오늘 본문 속에 사실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사람이요, 행복하려면 뭐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 또 그의 마음에 의심이나 또 후회함이 없는 상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삶이 바르고 옳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내 이 길이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신념이 있으면 의심하거나 후회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의심 속에 살아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항상 궁금하고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지혜로울까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호한 인생이 우리들 앞에 항상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심뿐만 아니라 후회도 그렇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도 필요 없는 것인데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땠었을까? 저렇게 선택했으면 어땠었을까? 이런 후회 같은 것들도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른 차원의 다른 식의 질문을 비슷하게 던지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무엇이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피상적인 대답은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질병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함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이, 다툼 같은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식으로 아마 답을 많이 하실 겁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생의 큰 일들이 갑자기 닥치면 즐거웠던 마음이 금세 고민에 빠지게 되고 걱정으로 이 주춤거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위와 같은 이런 고난의 요소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를 촉발시키는 요인이지 그 자체가 행복을 빼앗는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이 설명의 차이점은

0: 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 중에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고난이 많은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수한 의심이, 그리고 후회가,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이 그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훨씬 더 가까운 주범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과 이 낙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종류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낙심을 떨쳐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삶에 고난이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괴롭고 행복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마음의 질병이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죠. 사람을 의심하거나 상황을 의심하면 그 마음의 괴로움이 항상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떨쳐내는 일은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의 삶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그를 의심에 빠뜨리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그 요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실의 고난이 그를 쉽게 의심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포부를 크게 품고 창업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자기가 가진 것 많은 거 투자해서 어렵게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결과물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죠. 크게 히트쳐서 많이 돈도 벌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결국 지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성공을 장담하던 사람이 의심에 휩싸이게 되죠.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 이 일이 정말 내 적성에 맞는가? 계속 가다 보면 반전의 이 기회가 있을까? 차라리 여기서 멈추는 게 덜 손해보는 건 아닐까? 온갖 잡념과 의심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현실의 고난 때문입니다. 내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내 문제 때문인 것이죠. 이런 고난만 아니었다면 아마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말입니다. 지난번 기생충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주인공 딸이, 이 집 사람들은 부자인데 착해. 엄마가 말하기를, 그건 아니야. 부자인데 착한 게 아니라 부자이니까 착한 거야. 나는 더 착해질 수 있어, 내가 부자가 되면.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생각이 방식인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이 별로 없어서 의심에 휩싸일 일이 없다. 그럼 당연히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구나 착해질 수 있겠다, 누구나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고난이 있거나 가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착해질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너그러워질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것일까? 진짜 고난이 그 주범일까요? 그래서 그 고난만 내 삶에서 벗겨내기만 하면 내 안에 의심이 진짜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무엇이 해결책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 500

0: 23국의 7000번, 523-7000번, 대일장로교회나 042-828국의 9330번,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무거운 의료 장비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평생을 집안에 고립돼 지내야 했던 중증 장애아동 가정을 위해 복지재단과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몸이 자라면서 기성 유모차를 탈 수 없었던 중증 장애 아동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고 외출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특수 이동 보장구 지원 사업이 돛을 올렸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어제 중증 장애 아동 가정의 외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특수 유모차 500대를 지원하는 산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5살 하랑이 부모의 요청으로 유아용품 기업 와이업이 개발에 나선 후 미랄복지재단의 합류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새로 제작되는 유모차는 하단에 부피가 큰 산소통을 실을 수 있는 거치 공간을 마련했고 상체를 완전히 눕힐 수 있는 특수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8월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9월에는 유모차를 받은 가정들과 함께 서울에서 가족 참여형 걷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법제화하기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임선필 교수는 어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낙태죄 개정 시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규정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이번 법안이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핵심 원칙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역시 현대 의료 현장이 유물론과 공리주의에 잠식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수정부터 자연사까지의 생명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끊어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현지 사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와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산상 피해는 확인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제너럴 산토스 지역의 장춘철 선교사는 현지 교민과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지만 건물이 낡은 현지 교회들의 담이 무너지거나 시설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바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박광하 선교사 역시 지진 여파로 다바오 동행교회 예배당 건물 외벽에 큰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0: 발생해 긴급 보수 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성 교사는 제너럴 산토스가 무슬림 영향이 강한 지역이라며 피해를 본 현지 교회와 교인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의 영세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3,000원짜리 청년식당을 운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세교회 고정환 장로 내외는 교회 설립자인 고 김종수 목사의 호를 딴 한밀 청년밥상을 열고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김치찌개를 취약주민과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주변 상권을 배려해 평일 저녁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영세교회 성도 30여 명이 요일별 봉사자로 참여해 조리와 홀 서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식당 취지에 공감해 매달 쌀과 후원금을 전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장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은둔형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밥상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선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에 충남권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김구 선생님이 지프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가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차를 세워 노인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도 노인은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차에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노인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오래된 상처까지 마음에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4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주셨고 눈물 흘릴 때 품어주셨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소망의 기도 남지구입니다. 초록의 푸르름이 한층 짙어가는 6월을 보내고 있어요. 뜨거워지는 태양 아래 점점 더해지는 여름의 열기 속에서 때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한편으론 영적 갈증을 느끼진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태양 아래에서 모든 생명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기도를 통해 더 푸르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지친 일상에 시원한 생수 같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으신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기도 제목 남겨주실 수 있고요. 번호가 나오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번호 소개 없이 기도 제목만 나누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맨 뒤에 전화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한 곡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겠습니다. 이성신이 부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 참여하시면 무료로 언제든 기도 제목 남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또 삶에서 기도에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를 통해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베델 성결교회 전종렬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도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소망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디,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0: 아멘.
1: 나를 보내소서.
0: 아멘.
1: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0: 아멘.
1: 나를 쓰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의 기도와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4006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청주 옥산 주눈교회를 섬기는 나구형 집사입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강원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또 주눈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이재선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요즘 간병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모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1: 우리 사랑한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힘이 드네요. 저희 교회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청주 옥산교회 주는교회 나구영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도가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또 특별히 강원석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늘 주는교회를 섬길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 그 교회가 날로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이재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께서 간병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0: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자격증 취득 후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나구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저들의 창고에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해져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 우리 강원석 목사님과 이재선 사모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가 있음에 얼마나 힘이 된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네, 그렇죠.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님들도 기쁘고 힘이 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든든합니다.
1: 네, 네, 아무튼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또 서로 기도로 응원해주는 이 교회가 공동체가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193번님께서도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남겨주셨는데요. 조카가 발목 관절 연골증이라고 오늘 3시에 수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뼈 끝부분의 연골과 그 아래 뼈가 손상되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간 분리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무릎 연골을 빼서 발목에 이식하는 큰 수술이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틀 전에 예약을 했지만 간수치가 높아서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다가 오늘 3시에 수술하게 되는데 이 수술 잘 이겨내고 회복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또한 현재 이 조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9193번님께서 급한 기도 제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목사님,
0: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9193번님 함께 옆에 있으면 함께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9193번님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발목 관절 연골증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카의 그 발목 관절 연골증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오늘 수술할 때에 의사 선생님에게도 또 간호한 모든 간호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뼈들이 잘 접착되게 하시고 그 뼈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조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1: 아멘.
0: 이 일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1: 아멘.
0: 이 일을 통해 그 가정 전체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멘. 구원의 은총이 흘러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조카에게 있는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모든 질병은 회복되어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 정말 우리 조카분 이번 수술도 잘 마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청년의 때 주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정말 귀한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100번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손자가 다니는 교회 유치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신자인 학부모가 운영위원이 되어서 유치원의 예배를 없애고자 합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운영위원인 학부모가 목사님 앞에서 원감 선생님을 비방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교회 유치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현재 학부모 회의 중에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이 모든 학부모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교회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8100번님께서 교회 유치원과 또 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한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1: 요즘 일반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이런 교회 유치원에 들어오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0: 네.
1: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그 학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어린이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0: 아멘.
1: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이 유치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부모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 또 성도가 성도답게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학부모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게 하시고
0: 아멘.
1: 무엇보다 믿는 학부모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틀렸다고 배척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0: 아멘.
1: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학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성령님, 그 믿지 않는 그 학부모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온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유치원이 더 부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목사님 또 원감 선생님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그 유치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유치원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함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를 감내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 정말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어떤 교육보다 신앙적 교육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남겨주신 것처럼 초신자 학부모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의 마음이 돌아져서 정말 예수님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교회 유치원이 계속해서 운영이 이어지도록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417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 아들과 교회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시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는데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라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기도 제목 해주실 때 정말 요즘 혼란스러운 이 나라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정부 요직에도 들어가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의 요청이 있습니다.
0: 아멘.
1: 이럴 때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1417번님,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제 나라의 공무원이 되고자

0: 시험을 지금까지 준비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그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노력한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드님과 사랑한 청년들이 많이 합격이 되어서 곳곳에 나라의 일을 하는 곳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직원들이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라고 본받게 하시고 그들이 덕을 세움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곳이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직장이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통해 큰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져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 정말 이 땅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고요.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청년들이 오늘 이번에 보는 시험을 합격해서 이 땅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며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되도록 함께 계속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6133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 순옥 권사입니다. 최이도 아기는 이제 태어난 지 3주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로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에서 의심되었던 여러 희귀병 소견이 어제 놀랍게도 달라졌다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머리 골절은 6개월 내에 70에서 80%가 복구될 것 같다고 하시며 팔과 다리가 짧은 것은 그 외에 또 기능들이 약해지고 청각이 안 좋았던 것은 모든 성장 과정에서 변화되고 또 나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고요. 또한 화요일에 올려드렸던 손숙 집사님의 딸 이현진 자매 암이 재발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현진 자매가 좌절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삶을 간증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분께서는 요즘 계속해서 이 최이도 아기와 또 현진 자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최이도 아기도 본인의 손주가 아닙니다. 교회 집사님의 손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애틋한 마음과 또 아이와 자매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애틋한 마음을 또 목사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선우 순옥 권사님 정말 복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0: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우 권사님의 놀라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 이도가 치유가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현진 자매도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1: 아멘.
0: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 선우 순욱 권사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중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최이도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어난 지 3주 차인 사랑하는 아이. 여러 가지 희귀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으로 머리 골절이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 팔다리 짧았던 약한 기능들이 다시

0: 지금 회복이 되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간증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최이도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은 강건케 되어질 지어다.
1: 아멘.
0: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모든 머리의 골절들, 청각의 기능들, 모든 장기의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1: 아멘.
0: 이 일을 통해 사랑하는 이도를 통해 사랑하는 가정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현진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암이 재발되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베푸셔서 사랑하는 현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현진 사랑하는 딸에게 있는 더러운 암종은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세포들은 깨끗이 소멸될 지어다.
1: 아멘.
0: 사랑하는 현진 자매가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어머니 또한 사랑하는 딸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도 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들 가운데 질병에 눌린 자들 그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 그 재정의 문제가 풀어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우 순옥 권사님, 이 소식 최이도와 우리 현진 자매의 소식 계속 전해주셔서 저희 중보 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파킨슨병으로 4년 지나고 있고요. 현재 약 부작용으로 선망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 심해졌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자서 새벽 2, 3시경에 사람 만나러 확인한다고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영과 육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학병원 예약일을 앞당겨서 담당의와도 소통이 잘 되고 먹는 약도 잘 조율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익명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이분의 마음이 힘드실 텐데 이분을 위해서도 위로의 말씀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산 암이니라. 무엇보다 그 마음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더 몸도 무너집니다.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파킨슨병으로 4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소서.
1: 아멘.
0: 현재 약 부작용으로 선망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또 마음에 의심이 자꾸 일어납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사랑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굳센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소서.
1: 아멘.
0: 그 입술의 모든 부정한 입술들을 정결케 하시고
1: 아멘.
0: 새롭게 하시며
1: 아멘.
0: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하는 일이 잘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는 모든 파킨슨 병의 증상은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모든 선망 증상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의심은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될 지어다.
1: 아멘.
0: 모든 부정적인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모든 부정적인 입술은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어질 지어다.
1: 아멘.
0: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일으켜 주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할 때도 그 담당 의사와도 잘 소통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이 회복이 되어 의사도 깜짝 놀라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 참 힘드신 중에도 주님께 나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드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병 증상이 약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853번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내 지명이가 뇌종양 수술로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한 곳을 더 수술해야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은 수술도 무사히 잘 마치게 돌봐주시고 집에 있는 한 살 아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술부터 회복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7853번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한 살 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참 수술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집에 남겨둔 정말 어린 아들이 많이 걱정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0: 우리 7853번님 정말 안타깝고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바꿔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 7853번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우리 지명이 뇌종양 수술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곳 남아있는 그곳에 수술을 더 해야 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파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분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뇌종양의 모든 세포들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결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7853번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모든 뇌에 있는 종양은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질 지어다.
1: 아멘.
0: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딸이 깨끗이 치유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떠나고 또 아빠를 떠난 사랑하는 아들, 한 살 된 아들 우리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무런 상처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0: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속히 치유된 모습으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 7853번.

0: 여러분도 또 한 살 된 아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0280번님께서 이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저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확히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1: 네네, 그렇죠.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0: 아멘.
1: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걸 믿으십시오.
0: 아멘.
1: 사랑하는 주님, 0280번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0: 아멘,
1: 우리를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하실 걸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0280번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토설해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0: 아멘,
1: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자녀로 복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참 살다 보면 이 죄라는 게 참 인간의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오잖아요, 목사님.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 들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항상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0280번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360번님께서 저희 집은 22일 날에, 딸 집은 24일 날에 이사 예정이 있습니다. 날씨와 모든 여건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3360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이 한 가정만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짧은 날 안에 두 가정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목사님, 정말 축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이제 새로운 이제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3360번님 22일 이제 이사를 하고 또 사랑한 따님은 24일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 이사할 때 그곳에서 좋은 일들이, 풍성한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0: 아멘,
1: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이사하는 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사들이 순조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새로운 터전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곳에 충만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이사 과정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간증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22일과 24일 이렇게 이사 예정

봄이신데요. 그날 날씨와 사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 3360번을 공번님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하시는 집에서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니 마지막 기도가 됐습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내일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믿음의 기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네, 오늘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베델 성결교회 전종렬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세요.
0: 아멘.
1: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십시오. 화이팅.
0: 아멘.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여운으로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 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잊힌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충성을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사람들에게는 잊힌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가 나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신실하게 한결같은 태도로 성실로 그 감옥 안에 삶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를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허탄한 말씀이죠. 사람에게는 잊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잊힌 시간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대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힌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인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하욤이란 말입니다. 하욤. 이 단어는 바로 그날, 영어로는 the day,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때를 지칭할 때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발견하는 놀라운 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야 주인이 책임져 주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문제들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목욕탕 가면 발견되는 진리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의 주인은 다 몸에 때가 있으니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라 그런 메시지겠지만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다 때가 있구나.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때론 그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이고 잊혀진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일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깊게 빚으십니다. 사람에게는 잊힘이지만 하나님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는 왜 이렇게 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빚어짐입니다. 빚어짐. 나를 숙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음식입니까? 발효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발효 음식 중에 뭐가 있죠?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이런 것들이 있죠. 일본에는 나또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요거트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요즘에 많이 드시죠? 또 치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발효 음식입니다. 여러분, 발효 음식은 숙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대체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나를 빚어나가는 그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연속적으로 올 때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에 말씀합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7편 7절도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두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오랜 세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기다려졌던 그런 사람이죠. 성군 다윗이 저절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군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빚어짐을 통해서 그런 인격의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약속의 부정이 아니라 약속의 숙성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학교예요. 우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의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이 숙성되어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에 잔인하지 않으시고 너무 지혜로우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잊힌 듯 보여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만 홀로 있는 듯한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만 2년 후에의 시간이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잊힌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방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실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야곱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던 밤이 있었죠. 사람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보여주셨던 베델의 그 환상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열려지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고 말씀하지요. 사람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잊힌 듯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힌 시간 속에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만 시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일강에 아주 튼실하고 살을 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가 먼저 있던 튼튼한 일곱 소를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들의 생명의 젖줄로 생각합니다. 풍족한 나일강은 기근의 때에도 충분한 농업 용수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애굽에는 늘 풍족한 양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소를 숭배의 대상처럼 아주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꿈은 정말 흉한 꿈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놀래서 깨어서 다시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는데 갑자기 동풍에 마른 아주 흉한 파리한 일곱 이삭이 먼저 있던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다 하는 겁니다. 꿈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꿈의 패턴이나 꿈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놀래서 일어난 후에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현인들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했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기억을 해낸 겁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지난번에 잊어버렸던 한 가지 일을 기억했어요. 그가 지난날 떡 굽는 관원과 함께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한 청년이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자기가 복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셉을 잊고 있던 이 술관원이 요셉을 떠올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처럼 보여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왕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름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어두운 감옥입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쇠사슬 소리가 이리저리 들리고 가끔씩 신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2년 동안 지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제는 잊혀진 듯 보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감옥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쿵 급한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요셉! 요셉!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를 부르신다! 누가요? 바로 왕이!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요셉은 단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수의 의복을 벗고 수염을 깎고 이제 옷을 입고 단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어제까지 제수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믿음은 신뢰잖아요. 신뢰가 있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에무나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 버팀, 견딤, 기다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약에서 로마서 1장에, 갈라디아서 3장에,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말인데, 이 에무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감정적 믿음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에무나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에무나의 믿음은 거룩함 버팀, 거룩함 기다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동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버팀입니다. 거룩함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게 바로 에무나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에무나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기다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준비시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부르시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에서 낮아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낮추실 때가 있지만 높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요 목사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정확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오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문이 갑자기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인생 최대의 기회죠. 이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일이 잘 풀려질 때 그때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세 번째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까지 죄수였던 사람이 오늘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기다림은 길었는데 기회는 순식간에 다가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또 준비된 사람은 자리가 아닌 태도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보이는 그의 태도가 그의 본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진가를 나타내 보인다는 말씀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죠. 이제 왕 앞에 서 있는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 순간은 요셉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당황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요셉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자,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요셉의 이 고백은 이 설교의 절정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자신을 오히려 감춥니다. 감옥은 그의 자존심을 다 녹아지게 했습니다. 잊힌 시간은 그의 중심을 오로지 하나님께 맞추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정이나 명예에 목마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가 이 고백이 없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이 고백이 만약 없었더라면 그는 숱한 애굽의 다른 술객들이나 점쟁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별화시켰던 그 고백이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얍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간사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자기 깨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자기 깨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내게 복을 달라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 역시 이 감옥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에 자리를 여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자리가 준비되었을 때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자리를 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 자리에 가면 다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그 자리에 가야 그게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죠. 여러분,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 마땅히 갖추어야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위태롭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꿈을 잘 해석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유명한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중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잊힌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잊힌 자리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잊힌 자리에서 원망 대신 감사로, 조급함 대신 신뢰로, 자기 과시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나 그 전환점은 41장에서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37장에서부터 이어진 눈물과 기다림 속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잊힌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 감옥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기회 앞에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잊힌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옥 같고 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힌 자리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0: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힌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세요. 잊힌 자리에서 원망 대신 신뢰로, 조급함 대신 인내로, 자기 과시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 523-6038번 대전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지능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속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수원시립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가운데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바로 그 시대의 합주협주곡 콘체르토 그라소 형식의 작품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총 6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 협주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3번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합주협주곡 콘체르토 그라소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아닌 여러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협주 양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 악기의 기교와 또 한 악기의 특징을 발현하기보다 여러 악기가 함께하는 어떤 음색 대 음색의 대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3번은 특별히 독특한 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올린 세대, 비올라 세대, 첼로 세대, 챔발로 이렇게 독주 악기 그룹에 속하는 9대의 악기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그래서 서로 이 독주 현악기들과 오케스트라가 대화하듯 연주하는 아주 독특한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번의 1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1악장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리듬이 특징이고 특별히 현악기 그룹과 오케스트라가 마치 대화하듯 주고받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특유의 대입법적인 특징이 매력적인 그런 악장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 오늘 이 작품을 뉴 바흐 콜레기움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50번 가운데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하이든이 1787년에 작곡한 프로이센 4중주 50번의 총 6곡 중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다지오 칸타빌레 아주 느린 템포로 노래하듯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먼저 제2바이올린에서 서정적인 선율이 매력적으로 펼쳐지고 그렇게 펼쳐진 선율은 첼로 독주로도 이어져 마치 두 악기가 대화하듯이 펼쳐지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대입법적인 그 특징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50번의 2번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오늘 이 작품을 아마티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50번의 2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왈츠 C샵 마이너 작품 번호 64번 가운데 2번 준비했습니다.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왈츠 C샵 마이너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존 루터의 글로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 며칠 사이에 한 외신 보도가 눈길을 끈 게 있어요. 최근 북한의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1: 네.
0: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북한의 경제 성장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그러면서 평양에는 수년 동안 수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기도 했고요.
0: 네.
1: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러시아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경제가 성장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0: 네.
1: 하지만 이 모든 사안은 북한 사회를 대변하지 못하죠.
0: 그렇습니다.
1: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북한이 워낙 변수도 많아서 아직은 두고 봐야겠죠.
0: 네. 우리 정부도 그래서 이 보도를 놓고 평양의 발전된 모습만 보인 것일 뿐 북한 지방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1: 네.
0: 북한은 여전히 평양에 사는 사람들, 충성층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살아가는 지방에서는요. 오늘 이 한 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정도로 북한 주민의 반 정도가 영양실조라는 분석이 지금도 나올 정도로
1: 네.
0: 삶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1: 북한은 반드시 변화돼야 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북한도 여러모로 발전해야 이 통일의 부작용도 줄이고요.
0: 네.
1: 당장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북녘의 그 환경도 더 나아지겠죠. 북한이 그렇게 벌어드는 돈을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같은 곳에 쓰지 않고요. 주민들을 돌아보며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복음의 변화의 바람이 북한 땅 가운데 일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북한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나눔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또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네.
1: 우물정 1069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리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함께 할게요.

0: 생방송 OEPD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을 만나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북녘의 영혼들도 주님을 알아 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북한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734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숨죽이며 주님께 부르짖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음식 만드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기도의 메시지와 함께 출석해 주셨습니다.
1: 네, 5297님은 북한도 경제, 이 무역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네. 예수님도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참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 차원에서 가는 통로가 네.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그런 일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녘 땅에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방송 전파뿐이지만 우리 극동방송의 방송 전파와 더불어서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논산에서도 오랜만에 추석 체크 문자가 왔고요. 포항에서도 항상 출근길에 듣고 계시대요. 5130님 반갑습니다.
1: 네, 울산에서도 하남주 집사님이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는데
0: 네.
1: 지금 울산 장생포 수국축제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0: 네.
1: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수국을 보니까 북한 동포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주님 안에서 통일되면 수국축제 함께 가고 싶어요.
0: 오.
1: 수국축제도 너무 좋고
0: 네.
1: 근데 북녘 땅에도 북녘 땅에서 피는 아름다운 또 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최근에 북한 관련된 소식 보니까
1: 네.
0: 그 유채꽃이 북한에는 이제 폈대요. 신의주 그 강변에 노랗게 핀 유채꽃 즐기는 북한 주민들 사진 나온 게 있었는데
1: 네.
0: 이런 꽃 구경 뭐 남북이 오가면서 그런 아무런 장애 없이 함께 방문하고 또 하나가 된 그런 나라에서 즐길 수 있어야겠죠.
1: 네.
0: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한 줄의 기도와 함께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샵10

0: 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언어차이 퀴즈 시간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우리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 오늘의 또 주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여러분도 뭐 가족들끼리 또는 교회 지체들끼리 어떤 기도 공동체들끼리 네.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들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저희 시간에도 저희 들려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거예요. 네. 축하해드릴 테니까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한편 차에 문제 풀어볼 텐데요.
1: 나가서 전하라 찬양사역자 최명자 씨입니다.

0: 올해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

0: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표현이 차이가 이렇게 있지만
1: 네.
0: 이렇게 알아가니까 한편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오늘은 어떤 것에 담겨있는 어떤 물건들은 이제 전시하거나
1: 네.
0: 놓았을 때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이거는 지현 씨는 좀 생소한 표현이라고는 했는데
1: 네.
0: 제가 아는 거 보니 옛날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 네.
1: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한편장의 문제 나가기 전에 조금 전 찬양 제목 다시 알려드리면 최명자 사모님의 음성으로 나가서 전하라라는 곡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나간 곡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어플이나 홈페이지
1: 네네네.
0: 들어오시면
1: 그쵸.
0: 보실 수 있어요.
1: 선곡표가 따로 있어서
0: 네.
1: 지금 이거 궁금해하신 분도 어플로 듣고 계셔서
0: 네.
1: 거기 딱 선곡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하나 민수 한편차의 문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어머, 이거 좀 봐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모록이 담았을까요?
1: 뭐가? 이게 뭐? 모르겠다고?
0: 아니, 모록이. 모록이 모릅니까? 담긴 모양이 아주 딱 모록이 아니에요.
1: 아, 이것도 나만 못 알아듣지, 이거 정말. 아, 모록이 담겨있다. 뭐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아, 뭘까? 뭐지?
0: 자, 그럼 뭐든 한 개만 있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1: 안 예쁘죠.
0: 그렇죠?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두고 포개 놓으니까 어때요?
1: 보니까 아주 배가 부르겠어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걸 모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록이 있다. 알겠어요?
1: 어렵다. 하지만 알겠어요. 기억해 볼게요. 이건 모록이 모록이다. 모록이 모록이.
2: 오늘 보니까 민수가 이제 배움에 약간 지친 것 같아. 아, 그냥 있어요. 모록이 모록이. 대충 하는 느낌인데 정신 차리세요, 네. 민수 씨. 자, 오늘은 자 이런 거 이렇게 담겨 있는 거를 모록이라고 하는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좀 네. 감이 오셨기를 바랍니다. 모록이 북한어 표현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1번
3: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
2: 아,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쌓아서
3: 그쵸.
2: 이렇게 모아놨거나 담아놨던 거.
3: 질서 없이.
2: 네, 2번
3: 소담스럽게.
2: 소담스럽게. 자,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라는 뜻이 그 1번이고요. 소담스럽게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힌트 좀 주십시오.
3: 와, 아니 저 이게 저도 이게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2: 네.
3: 이렇게 딱 예문들을 많이 봤는데.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이분이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2: 네.
3: 수북히.
2: 오.
3: 그렇죠.
2: 그렇죠.
3: 네. 네. 이게 뭔가 음식이 이렇게 모록이 쌓여 있기도 하고 탐스럽게 쌓여 있을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2: 네.
3: 푸짐하게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모록이 핀 국화들. 모록이 쌓인 한방눈.
2: 오.
3: 요렇게 표현을 북한에서도 표현을 한다 해요.
2: 저는 먹는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어디 쟁반에 밖에 나갔다 왔더니 엄마가 아, 우리 상견이 너무 수고했네 너 이거 먹으렴 해가지고 맛있는 오렌지를 이렇게
3: 아 좋죠
2: 예쁘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3: 모록이.
2: 모록이. 이럴 때 모록이
3: 담아주셨어요.
2: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그 뭐 감이나 귤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층층층층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0: 그냥 탐스럽고 풍성하고 뭔가 예쁘게 이렇게 있는 모양. 그럴 때였습니다.
1: 모르기.
0: 그게 모르기인데.
1: 네. 무슨 뜻일지.
0: 1번이
1: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
0: 2번이
1: 소담스럽게.
0: 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정답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네. 우물정 1069번이고요.
0: 네.
1: 0229님이 갱상도에서는 수북이라고 표현을 수북이가 사투리인 거 아니에요?
0: 이게 근데 약간 조금 네. 느낌 달라요. 수북이는 네. 엄청 푸짐하게 풍성하게 담아놓는 거고
1: 그쵸.
0: 요거는 그렇지는 않아도 되게 정갈하고 예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그 수북이는 그러니까 오늘의 정답과 오답 사이에 어떤
0: 맞아요.
1: 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0: 그냥 막 인심 좋게 뭔가 넉넉하게 엄청 많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이런 수북하다 이렇게 쓰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늘의 모다 뭐지 모르기는
1: 네.
0: 좀 이렇게 예쁘게 양은 적더라도
1: 맞아요.
0: 너무 보기에 좋게 담겨져 있는 이런 느낌인데.
1: 오, 8874님 오늘 좀 쉽다고 오. 하시네요. 그러면
0: 그러면 지현 씨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거예요. 자, 웨이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만나보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3: 네,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5: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5: 피디님의 소개도 한번. 예.
0: 자, 일산에서 온 균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 여러분,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통일이라면 발생할 문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나 교육 등의 문제 등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통일 이후의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은 만약

0: 아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과제는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과제들을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1: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제 마음이 당장 달려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달려가려고 제가 진짜 마음먹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DMZ 부근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0: 지뢰가
1: 달려가다가 까딱해서는 그 자리에서 동력을 가보기도 전에 하나님 보는 게 그래서
2: 안 되죠, 안 되죠.
1: 이런 안전한 좀 인프라를 세우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0: 맞아요. 네. 남북한 사이에 이 휴전선이 일대 수백 수천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그 장마철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데도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1: 그럴 거예요.
0: 네, 안전하게 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우선일 거다. 또 다른 의견은요?
3: 전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만약에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오게 되면 네. 주거시설이 엄청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거주할 만한 공간이나 정착할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마도 우리 삼순이님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이쪽 남한으로 막 몰려들었을 때를
3: 맞아요,
0: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해서 휴전선 일대라도 저 임시 거주시설이나 정착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4: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이제 남과 북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랜 만큼 주민들 사이에 이런 문화적 격차나 그리고
1: 중요하죠.
4: 네, 서로가 쌓인 오해의 소지도 조금 푸는 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1: 혹시 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4: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오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난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0: 남한에 대해서.
4: 네, 네. 적대적으로 이제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한에 있으신 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예. 네.
3: 좀 맞아. 마음을 모으는 시급한
0: 그렇죠. 네.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세월이 80년 이제 넘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호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뭔가 모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1: 경계해야 되는
0: 그런 게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 사람보다도 맞아.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주주님 네. 우리 너와 나의 어울림 처음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세요?
5: 저는 일단은 식량과 보건, 의료 부분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5: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과 이런 보건 의료에 있어서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5: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식량 자원과 보건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0: 그렇죠.
5: 들었어요.
0: 네.
5: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또 북한 지역의 농업 같은 것들이 낙후되어 네.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서 북한 측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면에서 보건 의료면 또 어떤 식량 생산이나 자금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맞아요. 저는 교육 하면은 사실 해야 될 교육은 너무만 많겠지만 네. 북에서 온 친구 사례를 생각하면 사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3: 진짜
1: 같아요.
3: 진짜 너무 쉽게 당해요.
1: 이게 맞아요. 진짜 네.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라는 게
0: 네.
1: 이게 광고와 사기 맞아. 그 어딘가 지점에서 미묘하게 헷갈리는 맞아요. 것들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거
3: 맞아요.
1: 내 친구가 그게 없었던 거야.
0: 순수해.
1: 이상한데 돈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0: 아니 웅이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4: 네.
0: 그런 위험이 많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4: 저는 이제

0: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만나가지고
1: 다행히
0: 네, 고비는 많이 없었는데
1: 네.
0: 간략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그 금액을 다 정산을 못 받는
1: 네, 너무 나쁘다 사실은
2: 진짜.
0: 처음에 있은 일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좀
3: 잘못된 거다
0: 네 잘못된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또 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3: 사실 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0: 네.
3: 이런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만의 그 생활을 잘 모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등쳐먹는 사람들이
1: 어떡해요
2: 네. 진짜
0: 아니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3: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교육이라든지
1: 네.
3: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세계 또 민주주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 같은 데서도 그런 적응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3: 예,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예.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이거는 남북한에 뭐 할 것 없이 요즘에 너무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 잘못된 맞아요. 정보가 많이 있어서
3: 예.
1: 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0: 그 아까 주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가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3: 네.
0: 이야기하시는데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나 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그보다 유통망이 먼저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북한에 다니다 보면은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거기 며칠씩 가거든요.
3: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인프라가 깔린다거나 혹은 그 안쪽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도로를 갈아야 되지 않나
3: 네. 네.
0: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2: 진짜 실질적인 부분.
1: 네. 그러게요.
3: 네.
4: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모든 인프라 확충이나 또 뭐 교육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각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아마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오랜 기간 계속해서 꾸준히 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인데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3: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듯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통일 그러면 아마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나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이후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1: 보라,
2: 주주,
5: 삼순,
0: 웅이었습니다.
6: 너와

0: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1: 네.
0: 뭐 기도로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 각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통일의 상황들을 설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또 준비해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주제도 저희가 매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동체에서 가족과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뼘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1: 북한어 표현 모록이, 모록이에요.
0: 네.
1: 모록이가 무슨 뜻일지 1번이 엉망진창으로 마구, 2번이 소담스럽게인데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예.
1: 5189님은 또 좀 전에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하는 시간에 대화가 안 돼서 참 소통에 문제가 있을 법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뼘 차이를 푸는 것도 있죠.
0: 그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까 또 문자 같이 주셨는데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같이 소통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8234님도 네. 정답 남겨주셨는데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도 삼아주시면 좋겠고 오늘 정답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3629님은 아무렇게 담아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록이 담은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렇죠. 마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0: 지현 씨가 맞죠? 맞죠? 했는데 이분이 뒤에 문자를 정답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이
1: 엉망진창으로 마구,
0: 2번이
1: 소담스럽게,
0: 예, 북한어 표현 모록이라고 쓰는 건 우리말로 어떤 뜻일까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힌트 드리면 음식으로 했다고 하면 어떤 쟁반이나 그릇에
1: 네.
0: 아주 이렇게 예쁘게 담아놓은 거,
1: 탐스럽고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게
0: 네.
1: 근데 그런 게 참 소소한 재미인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게 또
1: 소소한
0: 이게 고급 식당으로 갈수록
1: 네.
0: 그렇게 담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참고하시고.
1: 기술이죠, 그것도.
0: 네. 제 마음도 여러분 모록이에요. 여러분의 향해서. 보금통일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모록이 담아두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웃는 거야?
1: 네? 아니요. 아니요. 긍정의 웃음.
0: 그죠? 자, 샵 1069번 또 극동마사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0: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뼘짜리 퀴즈 정답이 뭐냐면요.
1: 모로기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소담스럽게였습니다.
0: 네, 소담스럽게.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도 좀 이렇게 수담스럽게 담아보시고 이왕 먹는 거 좀 수담스럽게 담고 아셨죠? 자, 보내주신 문자도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 가지런히 예쁘게가 아닐까요? 9766님. 뭐 주관식이라면은
0: 맞아요. 그런
1: 맞아요,
0: 의미예요.
1: 맞아요. 네. 이번 소담스럽게가 약간 이런 의미죠. 가지런히 예쁘게.
0: 네. 오늘은 어려운 말이네. 2589님. 그래도 정답 잘 맞히셨어요.
1: 그리고 저는 북한과 아주 가까운 강원도 철원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한 지 4년 되는 사람인데 항상 이 방송을 들으면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0: 네.
1: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참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리어카의 소담스럽게 과일을 정리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도 저렇게 예쁜 모양이면 좋겠다. 또 그런 의미로 정답 2번 8401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1: 네.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도 모로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죠.
0: 그냥 뭐든 할 때 예뻤으면 좋겠다.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1: 풍성하게.
0: 네. 남북한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1241님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1: 그리고 대전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뭐 가게에서 점심 먹다가 보내봅니다.
0: 네.
1: 하시면서 2번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0: 네. 우리 집에 꽃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 너무 예뻐요. 정답은 소담스럽게 8845님 남겨주셨고요. 우리 아내도 음식을 참 예쁘게 장식하더라고요. 3515님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1: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네. 저희가 또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누가 느끼했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7201님이 오늘 좀 느끼했어요 하시면서 저도 모르기 좋습니다.
0: 느끼했다고?
1: 예, 느끼했다고.
0: 그러니까 나 아니면 민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어쨌든 둘 중에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소감을 남겨주시면서 예. 예쁜 음식 모로기 담아서 맛있게 가족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하셨던 7201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0: 네.
1: 정갈하게. 이분은 새싹
0: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1: 그래도 2번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네. 새싹형 9442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정답을 보내봅니다. 1064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새싹 표현이 유난히 오늘 또 눈에 띄네요. 6414님도 보내드리고요.
0: 아니, 그렇다고 저희가 새싹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네.
1: 당첨이 되셨었던 우리 4409님도
0: 네.
1: 오늘 좋은 얘기 참 유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통일한국 어떻게 복음 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다고 하시면서
0: 네.
1: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0: 예.
1: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시면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0: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해주셨는데 저희는 더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힘내서 복음 통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끝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고요. 저 이제 다음 주에 만나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행했다. 그들은 성막 곧 회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 내역은 이러하다. 붓잡아 매는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가공한 수량 가죽 덮개, 돌고래 가죽 덮개, 칸막이 휘장, 증거궤와 거기에 딸린 채와 속죄판,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임재의 빵,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장착할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에 쓸 기름, 금제단,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향할 향, 성막 문에 치는 막, 청동제단과 거기에 딸린 청동석쇠와 제단의 채와 모든 부속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성막들에 두르는 휘장과 휘장을 칠 기둥과 밑받침, 성막들 정문에 칠 막과 막을 칠 줄과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섬길 때 쓰는 기구들,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예복.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다. 모세는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친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궤를 두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다가 놓고 등잔대와 등잔을 배치하여라.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놓아라. 대야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사방에 뜰을 만들고 뜰 입구에는 휘장을 달아라. 그런 다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고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의 아들들

를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0장 1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성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특별한 방법이 나옵니다.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었던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얼마 후 정말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하필 까마귀였을까요? 비둘기였다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독수리였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어요. 좋게 평가받는 존재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 까마귀, 그 새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일하실 것을 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비둘기를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독수리를 기다리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까마귀를 준비하셔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보다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6월 11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아,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2시 8분이 이제 막 되고 있어요. 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행하신 일 기억하시죠?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짜로 그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필 까마귀였을까? 비둘기였다면 더 아름다웠을 거고 독수리였다면 정말 멋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새 까마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멋진 계획, 그 방법,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겠죠. 자, 이 오프닝이 나갔는데 9826번님 제일 먼저 오셔서 아멘을 아주 크게 그랬죠. 우리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귀한 얘기들 나누면 아멘 크게 외칠 때 역사될 거다 하는데 네.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아멘 크게 외치시고 또 외친 그곳에서 소리만 내시면 저는 알 수 없으니 문자로도 우물정 9330번으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아멘 문자 주시고 다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잠시 후에는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밥상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밥상 해방일지 치킨 차각차각 조고조고종 치킨도 드릴 수 있고 곱창 세트도 드릴 수 있고 요리할 때 쓰실 수 있는 육수도 드릴 수 있고 커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0: 여러분의 밥상 고민 해결해주는 방송.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 매는 방송.
0: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지? 그것까지 잊어버리는 방송.
1: 밥상 해방일지 치킨 치킨 차카 차카 저거 저거 저 예.
0: 자, 오늘도 랩스타 문스타 문상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네. 래퍼 문스타 그리고 청주 서문교회 문상일 목사입니다.
0: 네, 여러분들은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오늘 정말 랩스타 같은 게 모자. 예. 평소에는 그 정장사님 오셨는데 오늘 예. 좀 편하게 하겠죠?
1: 아, 오늘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쉬는 날이라 좀 편하게 왔습니다.
0: 아, 여러분들 이 쉬는 날도 이곳에 이 방송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문상일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1: 와야죠.
0: 힘 주시고
1: 아멘.
0: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응원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1: 예.
0: 네. 자, 뭐라 지저스 웨그?
1: 네, 지저스 웨그 검색해 주시거나 네. 래퍼 문스타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 저희 또 함께 할 때.

0: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녁에 뭐 먹나 밥상 걱정하고 계시죠? 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밥상을 현재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1: 치킨뿐 아니라 저거 달라고 하면 골라서 드리는 방송.
0: 밥상의 발찌 치킨 찰칵찰칵 저거. 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1: 지금 드리는 이 문제를 듣고 정답을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 전 9330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문제 한번 드릴게요.
1: 자, 오늘 문제는 열왕기상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은 누구일까요? 1번 배달앱 라이더, 2번 까마귀.
0: 이야. 뭐 누가 네. 갖다줘도 둘 다 갖다줄 수 있을 것
1: 네,
0: 같긴 한데.
1: 네, 갖다줄 수 있죠. 네.
0: 자, 오늘 그 오프닝에서도 나갔습니다.
1: 네.
0: 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이 누구였을까요?
1: 네.
0: 자, 1번이
1: 배달앱 라이더.
0: 네, 2번
1: 까마귀.
0: 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빠르다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아, 정말 이 두 분 다 빨라요. 자, 누굴지 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1: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쵸. 6절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0: 아이고, 평소에 성경 잘 못 읽으시죠? 이번 기회에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 좋습니다.
0: 네, 17장 한번 읽어보는 거죠.
1: 예, 좋죠.
0: 자, 거기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1: 네.
0: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아멘.
0: 자, 열왕기상 17장 6절에 오늘 정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 어떤 선물들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1: 치킨, 곱창, 육수,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이 선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정 9330번으로 정답을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1: 보내주세요.
0: 자, 단문
1: 50원,
0: 장문은
1: 100원입니다.
0: 네, 요요 뭐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오래간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분들도 계시고
1: 예.
0: 0340번님의 문자 한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1: 너무 어렵게 내시면 어떻게 맞춰요? 찍어서 보냅니다.
0: 선안에서.
1: 네, 네, 제가 좀 어렵게 내긴 하죠.
0: 아,
1: 죄송합니다.
0: 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더 보기 시작했다는 거.
1: 네. 네, 제가 성경 공부 요즘에 열심히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자, 열왕기상의 말씀에 오늘의 정답이 나옵니다. 17장을 네. 보시면 되고
1: 예.
0: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우리가 참 많이 불렀고 이 찬양과 함께 율동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 그렇죠?
1: 예, 많이 했죠. 근데 네. 저는 몸치라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그래도 시켰을 텐데 원래 그 몸치가 추는 율동이 더 재밌어요. 네,
1: 저는 목사라서 네. 시키기만 하지.
0: 아, 그렇구나.
1: 네. 죄송합니다.
0: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목사님도 한번 여기서 나중에 사냥 나갈 때 저희 라디오에서 한번 네, 율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
1: 그렇죠. 큰일 나는데요.
0: 저희는 뭐 청취자들이 원하면 다 하니까.
1: 아, 예.
0: 자, 문제 하나 나갔어요.
1: 예.
0: 자,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게 누구일까요? 자, 보기가
1: 1번 배달앱 라이더, 2번 까마귀
0: 중에서 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5915번님
1: 네.
0: 이렇게
1: 작은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 가는 길입니다.
0: 아이고.
1: 이 시간에는 처음이네요.
0: 아이고 아이고
1: 네.
0: 아이고 우리 작은 어머님 또 식구들 많이 또 슬퍼하시고 그러실 텐데 아, 힘을 좀 가셔서 이제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1: 네,
0: 네 또 아, 무엇보다 이게 천국에 가는 건데도 사람의 헤어짐이 그쵸. 늘 아쉽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1: 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네. 네.
0: 자, 3635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1: 네. 오늘 남편 야근인데 2개월 아가랑 4살 아가랑 함께 조금은 빡센 육아에 힘을 주세요.
0: 아, 쉽지 않죠.
1: 네. 네.
0: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1: 그렇죠.
0: 2개월.
1: 2개월.
0: 네, 4살. 아, 정말 예쁠 때인데.
1: 제일 예쁠 때죠.
0: 그렇죠.
1: 네. 네.
0: 예쁜데 그 힘들어서 그 예쁜 걸 볼 여유가
1: 그쵸,
0: 없어요.
1: 그렇죠.
0: 딱 고시기.
1: 근데 지나고 나면 네. 좀 그리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딱
1: 네,
0: 그렇죠.
1: 네.
0: 저도 매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 말씀 드린다니까요.
1: 네.
0: 지나고 나면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1: 맞아요.
0: 저도 요즘에 옛날 사진 많이 보는데. 아이고. 네. 그때를 좀 감사하게 또 즐기시는 네, 게 좋겠다.
1: 응원합니다.
0: 네. 자, 9828번 님도 문자 네. 주셨는데.
1: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 새를 흉조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또 길조라고 맞아요. 한다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0: 그래서 하셨습니다. 일본은 그 뭐 길거리에서도 사실은 이 새를 많이 보죠.
1: 오.
0: 네, 우리나라에 네. 그 참새가 전기줄에 앉아 있듯이.
1: 네.
0: 일본은 이 새가 전기줄에 많이 앉아 있고.
1: 그렇군요.
0: 곳곳에서 보이기도
1: 오.
0: 하죠. 자, 이렇게 많이들 연락 주셨는데
1: 네.
0: 저희 잠시 후에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네. 전화 연결할 겁니다. 자, 문제 한 번만 더 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은 누구일까요? 1번 배달앱 라이더, 2번 까마귀
0: 중에서 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9330
1: 네, 9330
0: 네, 단문
1: 50원
0: 장문
1: 100원입니다.

0: 내 주 같은 분 없네 조수하였습니다. 2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2시의 기쁨 오늘도 문스타 예 문상일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답 좀 알려드리죠.
1: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은 까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해서 그렇죠.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0: 자 까마귀라고 연락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전화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면 치킨이든 곱창이든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받으실지.
2: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네, 극동방송입니다. 이렇게 남기면 뭐 전화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실 거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와, 요즘에는 이게 어느 서비스인지
1: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이름을 얘기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이제 그 이름이 가나 봐요.
1: 오, 그러니까요.

0: 근데 이분이 답이 없으신.
1: 감사합니다. 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0: 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군요.
2: 연결 되나 본데요?
0: AI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까마귀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까마귀가 정답이었고, 그 중에 한 분 전화 연결했는데, 이분이 받으실 수 있을까?
1: 죄송합니다. 이 상대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전화를?
1: 메시지를 남기려면.
0: 네. 지금 이분이, 아까 그 2개월 된 아가랑, 네. 야, 또 4살 된 아가랑, 네. 같이 계신 고분인데,
2: 네.
0: 육아는 쉽지 않습니다.
2: 그쵸. 쉽지 않죠.
0: 육아 중에 전화는 역시 더 쉽지 않고요. 자, 그럼 다음 분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2: 네.
0: 이분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연주를 하다가, 연주를 하다가,
2: 네.
0: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연주를 멈추고 저에게 연락 오신 한 분이 계셨는데, 신호 갑니다. 받으실지. 이분이 안 받으시면 또 여러분들께 기회 갑니다.
2: 네.
0: 연결됐나요?
3: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교통 방송이에요.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연결이 될 줄 몰랐는데.
0: 그렇죠.
3: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0: 그래요. 좋아하시니까 네. 저희도 좋아요. 그렇죠.
2: 네.
0: 네, 여기 문상이
3: 네. 교통 방송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본 거는 처음인데.
0: 네.
3: 너무 좋네요.
0: 아이고, 좋아해 주시니 저희도 좋고. 저는 네. 2시의 기쁨 진행하는 최정민이고요.
2: 네, 반갑습니다.
3: 듣고 있어요. 매일
2: 문상일 목사입니다.
3: 엄마가 아직 예수님을 네. 몰라서
0: 네.
3: 엄마는 집에 제가 와서 네. 이제 교회 얘기도 하고
0: 네.
3: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0: 아하.
3: 그래서 아버지는 2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엄마는 많이 마음이 열려서 이제 곧 교회 갈 것 같아요.
0: 할렐루야.
3: 예, 이야. 반찬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오고 어제는 자취를 했고
0: 네.
3: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떨려고 했을
0: 때 네.
3: 아, 예.
0: 지금 뭐 근데 말씀하시는 건 전혀 안 떠시는 것 같은데요.
2: 네.
0: 네. 네. 지금 문자 주신 거 보니까
3: 네
0: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계셨어요.
3: 아, 네, 맞아요. 이제 교회에서 속회에서
0: 예.
3: 아, 우리가 하모니카 성교회인데 이게 이제 8월 말에 30일 날 헌금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0: 예.
3: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가 한번 문자를 보내봤는데 됐네요.
0: 야. 보니까 또 이 당첨이 네. 되면 엄마랑 같이 치킨을 저녁에 네. 드시고 싶다고.
3: 엄마가 치킨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야. 당첨이 되면 엄마랑 같이 먹고 싶다고도 썼는데.
0: 와, 오늘 꼭 당첨될 수 있도록.
3: 아멘.
0: 네. 문제는 목사님이 준비하셨는데요.
2: 예.
3: 네.
0: 문제가
3: 감사합니다. 제가 네. 아는 문제가 나왔네요.
0: 그래요. 아니 아직 문제는 시작을 안 했어요.
3: 그래요?
0: 예, 이제 시작할
3: 네.
0: 건데.
3: 네.
0: 1분 동안 10문제 중에서 7개 이상을 맞히셔야
3: 네.
0: 네, 그래야 선물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3: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0: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네, 우리 0529번님 이 성도님의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문제를 최대한 쉽게
2: 네.
3: 알겠습니다.
0: 네. 네. 한번 해 보시죠.
3: 네.
0: 네. 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죠?
2: 샵933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사이렌과 함께, 자,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 네.
0: 자, 준비되셨죠?
3: 네.
0: 네, 시작하겠습니다.
2: 다윗이 늙었을 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도니아, 2번 슈퍼맨.
3: 1번 아도니아.
2: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그와 모의하고 따랐던 제사장과 군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1번 뽀로로와 크롱, 2번 아비아달과 요압.
3: 2번 아비아달과 요압.
2: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디지몬, 2번 솔로몬.
3: 2번 솔로몬.
2: 솔로몬 앞에서 두 여자가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핸드백 때문에, 2번 아기 때문에.
3: 2번 아기 때문에.
2: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전, 2번 워터파크.
3: 1번.
2: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며칠 얼마나 될까요? 1번 7일, 2번 7년.
3: 7년.
2: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녹기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야긴과 보아스, 2번 돌쇠와 튼튼이.
3: 1번.
2: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최신 트렌드, 2번 하나님의 말씀.
3: 2번.

0: 하나님 말씀.
1: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여왕은 누구일까요? 1번 스바 여왕, 2번 엘사 여왕.
0: 1번.
2: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 총 아홉 문제를 냈고요.
0: 아, 네. 아유, 문제가 네. 다행히 좀 쉬웠네요.
2: 아, 쉬웠어요?
1: 어, 예. 저는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그러니까요. 냈는데.
0: 아, 네.
2: 저희 문제의 특징이 문제는 어려운데 보기가 쉬워요.
0: 아, 예. 네.
2: 보기가 아주 기가 막혔죠? 돌쇠 같은 테니.
0: 네. 누구나 마실 수 있게 하나님 은혜네요.
2: 네. 디지몬과 솔로몬. 네.
1: 라임 좀 맞췄습니다.
2: 라임도 맞춰주시고. 자, 그래서 아홉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히셨을까요?
1: 아홉 개 맞히셨습니다.
2: 자, 그래서 아홉 개를 다 맞히셔서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문제 맞추고 나니까 엄마가 지금 들어오시네요.
2: 때마침.
1: 네.
0: 네, 경무당에 가셨다가 오셨네요.
2: 아,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를 두고 먹을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엄마 옆에 계세요?
0: 아, 네, 지금 들어오셨어요.
2: 아, 그러시구나.
0: 네.
2: 또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또 민망하지만 우리 엄마 위해서 음성편지 한번 띄워봐야죠. 우리 평소 아, 네. 엄마에 대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그렇죠?
0: 아,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딸인데 네. 엄마랑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2: 네.
0: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제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어제도 고백을 했거든요. 세상에서 고맙고 감사하신 분, 사랑하는 우리 엄마 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2: 오.
0: 엄마도 천국 가서 아버지, 엄마, 형제들 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2: 네.
0: 네,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지금.
2: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라디오 수화기, 그러니까 지금 전화 수화기를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를 네. 바라보시면서 엄마에게.
0: 엄마 화장실 가셨는데.
2: 엄마. 놀란 일입니다. 엄마는 화장실 가셨답니다.
0: 네, 화장실.
1: 갑자기 저의 감동이.
2: 그러니까. 아, 이것도 재미난 경우네요. 엄마가 거기 계신 줄 알았는데 또 가셨어요.
0: 아, 네, 네. 화장실에 쏙 들어가셨어요. 지금 화장실 웃다가 네, 네. 이제 연세 드시면 소변을 좀 자주 보시더라고요.
2: 그렇죠.
0: 소변에도 두세 번씩 빼시고.
2: 참 재미난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1: 네.
2: 자, 그리고 네. 엄마는 화장실 들어가셨지만 우리 엄마에게 그래도 네. 간단하게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그래도?
0: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한동순 어머니. 제가 늘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엄마가 늘 찾아와 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엄마,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시 공부할 수, 늦은 날에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도 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건 엄마의 사랑과 그 노고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엄마 진짜 진짜 사랑하고, 제가 늦게 이제 이렇게 엄마를 더 위해서 기도하면 늘 엄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가 엄마 세상 끝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엄마의 왼손이 되어주고 때로는 오른손도 되어드릴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2: 이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비록 화장실에서 계셔서 들으시지 못하셨을 테라도, 그렇죠? 네, 그래도 얼마나 이 사랑을 평소에 많이 느끼셨겠습니까? 그렇죠?
1: 네. 네.
2: 자, 감사해요.
0: 네.
2: 네, 저희 어머니랑 드실 수 있도록 저녁에 치킨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2: 네.
0: 이 좋은 방송 늘 감사하고 힘이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예.
2: 아이고, 재밌네요.
1: 네.
2: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화장실 걷고 들어가셔서 화장실에 계신 어머니께
1: 네.
2: 네, 사랑하는 편지 한번 띄워드렸고. 아,
1: 그래도 또 감동이 있네요.
2: 그래요?
1: 네.
2: 자,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맞히셔야 돼요. 문제 한번 네. 주실까요?
1: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혜, 2번 페라리, 3번 펜트하우스.
2: 자,
1: 다 갖고 싶긴 하죠.
2: 그렇죠.
1: 네.
2: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뭘까요? 자, 1번
1: 지혜,
2: 2번
1: 페라리,
2: 2번
1: 3번 펜트하우스.
2: 아, 3번 네. 펜트하우스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0: 네, 브라운워십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듣고 왔습니다. 2시 43분입니다. 극동방송이고요. 자, 저희가 문제를 하나 드렸는데, 자, 문제의 정답을 알려드리고 한번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입니다.
0: 네, 지혜입니다. 예. 뭐 슈퍼카도 갖고 싶고 펜트하우스도 갖고 싶을 그렇죠. 수 있는데. 네. 지혜를 구했어요.
1: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0: 자, 지혜라고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또 한 분 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까요? 이분이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께 기회는 갑니다. 자, 신호를 들어보죠. 자, 전화를 받게 되셨지. 보통은 저희 이 방송 전화가 일반 전화번호 네. 0433으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가 뜨다 보니까 잘 안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딘지 모르니까.
1: 그렇죠. 아, 그렇죠. 네,
0: 그러다가 딱 받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지금 현재 문자는 주셨었는데 받진 않으시던 것 같고.
1: 네.
0: 자, 그럼 다음 분.
1: 아쉽습니다.
0: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이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받으실지 신호는

0: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 전화 연결이 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분이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께 또 기회합니다.
1: 받아주세요.
0: 네. 안 받으시면 자, 여러분들께 갑니다. 자, 오늘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1: 아, 그러게요.
0: 네. 자, 그러면 다음 분으로 또 가.

0: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입니다.
1: 아, 예, 여보세요?
0: 네, 극동방송입니다.
1: 아, 네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1: 아, 죄송한데,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오, 죄송합니다.
0: 아, 그러세요?
1: 아,
0: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아, 근데 문제를 네. 알아가지고, 그냥 문자 보냈어요.
0: 야.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어떻게 이게 문제 정답은 아세요?
2: 야.
0: 들어보셨어요?
1: 아, 네네.
0: 오, 아,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1: 네.
0: 그,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지금 극동방송은 또 어떻게 듣고 계세요?
1: 아, 그냥 운전하면서 듣고 있어요.
2: 이야.
0: 아, 누가 뭐 알려주셨어요?
1: 아, 예, 저희 아저씨가 다니세요.
0: 아,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1: 네네.
0: 극동방송 들으시는데.
2: 이야.
1: 네네.
0: 오, 그렇구나. 그 한 번도 교회를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1: 아니요, 몇 번 갔어요.
0: 오, 몇 번 갔는데 아직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군요.
1: 아, 네네.
2: 오.
0: 근데 뭐 크게 큰 거부감은 또 없죠?
1: 네네.
0: 이야, 신기하네요.
2: 예.
1: 네. 아, 예. 너무 놀랐어요, 지금.
0: 그러니까, 저희도 놀랐어요. 전화를 받으셨는데, 말투가, 크게 안 반가우신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놀라셔서 그렇죠.
1: 아, 예, 깜짝 놀랐어요.
0: 그래요, 그래요.
1: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0: 그렇죠. 원래 전화 받으신 분들이 다 몰라요. 자기한테 올지는.
1: 그러게요.
0: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2: 아, 그럼요. 계획이죠. 야,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0: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는, 많이 가보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또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1: 아, 그럼요. 그래서 듣는 거죠.
0: 야, 아니 이게 좀 어떤 삶에 불안한 것들이 있을 때 이 방송을 들으면 뭐 목사님 설교도 나올 테고 찬양도 나오는데
1: 네.
0: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 그런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럼 정말로?
1: 아, 그럼요. 아, 항상 듣고 다녀요.
0: 항상.
2: 아유, 정말요?
1: 네네.
0: 야, 이게 또 주의 은혜입니다. 네, 주의 은혜고.
2: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래요. 이 방송을 계속 듣다가 또 네. 언젠가는 또 교회 나가실 마음이 또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0: 네. 그러면 언젠가는 꼭 결단하셔서 교회 가실 거고, 그렇죠?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오늘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1: 아, 예, 고맙습니다.
0: 네. 저희가 원래는 이, 저희가 준비된 문제가 있는데요.
1: 네.
0: 요 문제를 좀 쉽게 해서 특별히 또 저희도 뭐 예상하지 못했지만 교회를 현재는 다니시지 않으시니까 목사님.
2: 네.
0: 저희가 열 문제를 보통 드렸잖아요.
2: 네네네.
0: 저 성도님.
1: 네.
0: 저희가 다섯 문제를 드릴 거예요.
1: 아, 저 못하는데.
0: 들어보시면 저희가 맞히실 수밖에 없게 저희가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쉽게 네.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 네.
0: 긴장은 좀 되실 테지만 도전이라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예, 다섯 문제를 하는데 목사님.
2: 네.
0: 최대한 쉽게.
2: 네. 네
0: 그리고 보기 두 개 중에서 아시죠?
2: 네.
0: 힘 주어서 하나에 더 힘을 주시면 성도님이 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2: 아, 제가 신경 좀 쓰겠습니다, 오늘은.
0: 자, 저희가 다섯 문제 드릴 텐데, 다섯 문제 중에 세 개 이상만 맞히셔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네.
2: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첫 번째 네. 문제부터 드릴 텐데요. 역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르호보암, 2번 단종.
1: 1번.
2: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여로보암, 2번 아이언맨.
1: 1번.
2: 아합 아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백설공주, 2번 이세벨.
1: 2번.
2: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바알 선지자들, 2번 동네 축구팀.
1: 1번.
2: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1번 엘리사, 2번 리자몽.
1: 1번.
0: 네, 여기까지입니다.
2: 네.
0: 이야. 아니 뭐 망설이지 않으시고 대답은 다 잘해 주셨습니다.
1: 네네.
0: 네, 자 그래서 총 다섯 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히셨죠?
2: 다섯 개 다 맞히셨습니다.
0: 아니 못 맞힌다 하시고서 이렇게 잘 맞히.

0: 하시면 저희가 기분이 좋죠.
1: 아, 예. 너무 쉬웠어요.
0: 아, 그래요, 쉬웠어요. 아니, 사실 네. 저희가 준비된 게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즉석에서 딱딱딱 또 센스있게 바꿔주셔가지고.
1: 아, 그랬어요. 네네네.
0: 저희 어떻게든 저희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2: 네.
1: 아, 예.
2: 반드시 네. 선물 받으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저희가 준비된 선물이, 목사님 4개 있죠.
2: 네. 치킨, 곱창, 그리고 육수, 커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0: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드시겠습니까?
1: 커피.
0: 커피.
2: 커피.
0: 알겠습니다. 네.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맛있게 드시고요.
1: 네.
0: 혹시나 기회가 되면 그 네. 성경책 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지금 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와, 이야. 조만간 제가 봤을 때 교회에서 또 펑펑 울면서 은혜 받으실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2: 이야,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0: 그러니까요.
2: 진짜로.
0: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 어떤 평안함을 느끼시는 것처럼 교회 직접 가서 예배 드리시면 또 남편분과 손 꼭 잡고 예배 드리시면 그 이상의 평안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1: 네. 네. 네.
0: 저희 응원할게요.
2: 응원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0: 이야, 신기하네. 목사님.
2: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이렇게 들으신다니까요.
2: 그러니까요. 이런 엄청난 방송이었군요.
0: 그럼요.
2: 이야.
0: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2: 네.
0: 그냥 여러 분 전화 연결 시도하다가 네. 안 받길래 전화를 드린 건데.
2: 네.
0: 네. 자, 아무튼 이분 축하드리고 저희도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2: 네. 네. 아,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0: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분이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주 동안 그 이 문제를 그 보람차게 준비한 네. 그 보람이 있네요.
2: 보람이 그렇죠? 너무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더 신경 좀 썼는데
0: 네.
2: 감사하네요.
0: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정말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2: 네.
0: 자, 이분이 꼭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목사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 목사님 또 찬양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 네.
0: 지저스 웨그.
2: 네.
0: 네, 문상일 문수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선물 당첨은 안 됐지만 문자 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 조금 전에 얘기 드리신 것처럼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이렇게 또 듣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또 복음을 접하다가 교회를 가시거든요. 주위에는 많은 분들께 이 극동방송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 복음이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차 타고서 남편과 아내 아직 교회 안 다니신다면 이 방송 들려주시면 좀 전에 들었던 이 얘기처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용으로도 극동방송을 사용하시죠. 자, 끝곡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찬양으로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문자 사연 주실 때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으로 내가 이런 은혜가 있다 하시는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찬양이면 더욱 좋아요.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사연과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세희 이제 권사님이라고 제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임직 받으셨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벌써 권사님이시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또 이렇게 건반으로 또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계시는 곳에서 저희는 이렇게 라디오 이게 부스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악보 찾아가면서 여러분 신청곡 받아가면서 여러분의 받는 은혜도 한번 나누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자, 오늘 어떤 곡으로 첫 예배를 드릴까요?
1: 하늘 보자라는 찬양입니다.
0: 하늘 보자. 제가 처음에 이 악보 주셨을 때 저는 처음 보는 곡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방송 직전에 한번 딱 불러보셨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 곡은요?
1: 사연은 아니지만
0: 예.
1: 요즘에 좀 주님 앞에서 저의 작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참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 한없이 작은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약간 죄송하고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항상 보좌 위에 계셔서 그 자리에 항상 계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높여드리고 싶다.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다. 그런 네네. 생각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서

0: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올려드린다. 네. 이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네. 진짜 찬양이네요.
1: 네.
0: 진짜 찬양.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첫 곡으로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양평에서 평택에서 와 새끼라 시간이다.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전주에서 전일수 집사님도 오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오셨고요. 남대문 광주 광역시 이렇게 또 오고 계십니다. 오늘 가입했어요.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플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김포교회에 섬기고 계신다고 또 일산에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즐거운 또 행복한 오후 마련해 주셔서 이 극동방송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정말 지쳐있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 손 붙잡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 방송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잠깐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자, 하늘 보자라는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예배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또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문자 열려있고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 어플 들어오셔서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우는 시간,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가져본다고 8093번님 앱 메시지로 보내주셨고요. 가산동에서 라디오 앱에 출석해 주셨고, 창원에서도 출석해 주셨고요. 아, 어제 선물 받으셨군요. 6437번님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출석했다고 082번 하영 한나 하영한, 예, 이게 띄어쓰기를 제가 뭘까 이게 하영 한나단의 이모 소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라고 대전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늘 보자가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라네요. 예,
1: 그러신
0: 그렇구나.
1: 것 같아요.
0: 이분은 뭐 막 뒤로 넘어지시네요. 깍! 목소리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주신 감사하다고.
1: 아멘.
0: 그러니까요, 우리 김세희 권사님 목소리가 살짝 어떤 그 구슬픔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1: 네.
0: 좀 위로되는 목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라디오 앱에 이제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할 때면 본인이 막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3565번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피디님께서 주말 내내 들었다고 하셨던 곡이라고. 아, 그저 엎드리는 것 맞습니다. 순간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그저 엎드리는 것. 이 곡은 아마 이제 권사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이건 나중에 한번 권사님 익숙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광주 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 창원에서, 산본에서 외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는 은혜,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 사연과 함께 그때 불렀던 찬양, 아니면 요즘 내가 이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찬양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받으면서 두 번째 찬양 우리 권사님 예. 가져오신 곡 어떤 곡이죠?
1: 예,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이 찬양은 제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네, 유명한
0: 어노인팅 찬양인가요?
1: 많은 팀에서 많이 했죠.
0: 예. 아름다우신 예수.
1: 네.
0: 뭐 혹시 특별한 사연은?
1: 예. 아, 오늘 선곡한 두 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올려드리고 싶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 이렇게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가사의 찬양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함께 부르시죠. 예수 아름다우십니다.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이렇게 또 오신 분도 계시네요. 5376번님, 0807번님, 하늘보다 찬양 너무 은혜가 됩니다.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덕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또 하셨어요. 항상 새끼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함께 용기를 얻습니다. 택시를 정차하고 듣고 있네요. 라고 우리 택시 기사님이신가? 예. 아, 택시를 또 정차하시고까지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두 곡 선곡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왕 감사합니다. 6856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요양원에 계신 엄마와 여동생과 점심 먹고 방송 들어가면서 대전으로 가고 있다고요. 엄마 다음 달에 또 뵈요라고 하시면서 우리 4579번님도 오셨고 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청곡들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마 이 곡을 지난주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저희가 지난주 했던가요, 권사님?
1: 안 했던 것 같은데.
0: 5076번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신청하셨어요.

0: 있고요. 내일은 손주와 저희 남편 생일인데 손주가 어릴 때부터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따라 부르던 곡이 바로 이 곡이래요. 와, 손주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한 애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해요.
1: 아멘.
0: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꼭 하나님은 꼭 일한 때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광야 때
1: 네, 비워주시는
0: 그러니까
1: 것 같습니다.
0: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빈손 됐을 때 그때 팍 일하시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더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1: 네.
0: 우리 인간이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없고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 찾다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의지하고 기대할 때 자 내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0: 아멘. 주가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인생
1: 아멘.
0: 가운데서요. 나는 좀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요,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잘 공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신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고 이 노래를 내가 알고 있고 부르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은 교회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방학, 몇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남 진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요. 3교대 근무지만 시간마다 듣고 있는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에서도 항상 듣고 계신다고 7321번님 듣고 계십니다.

0: 계십니다. 아, 신청곡들이 이렇게 왔는데 사랑의 종소리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제가 오늘 사랑의 종소리를 한번 할까 했는데 우리 두 분이 다 모르신다고 하시길래 와, 왜 나만 알고 있지?
1: 왜 그럴까요?
0: 이게 너무 옛날 곡인가? 네. 옛날에 네. 그 축하 결혼식 축가곡으로 많이 했던 곡이에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1: 앞에 그 부분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은총 베푸사 이런 곡이거든요.
1: 네네.
0: 들어보셨나요?
1: 앞에 부분은
0: 한키 낮춰가지고 한번 해주실래요? 그래도 한번 해본 거 한번 해볼까요? 두 개 낮춰놓으려고 합니다. 뒷부분만 하신다고요?
1: 아,
0: 주께

0: 아멘.
1: 들어보시니까
0: 알겠죠.
1: 네, 네.
0: 옛날에 참 많이 불렀고 결혼식 축가 때도 어떤 분들은 지금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어유 그래도 우리 건반으로 수고하시는 예 우리 집사님이 아주 젊은 집사님이신데 그냥 지금은 어떻게 아는 척하고 잘 치셨네요. 그렇죠?
1: 실력이
0: 예, 어우 실력이 좋으십니다. 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지난 모든 세월들 주님 만나고 가정 주시고 새 자녀 주시고 정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익산에서 광주 내려가는 가운데 듣고 있다고 저의 현재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렇게 또 하신 분도 계시고 2724번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인사드립니다. 내일 한국에 가는데 드디어 방학 탈출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나게 찬양하고 싶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성가대 찬양단에 합류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기다려져요. 신청곡이 있어요. 주의 은혜라 부탁드려요.
0: 에스토니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와 아세요?
2: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0: 에스토니아.
2: 해외에서도 방송을 들으신다는
0: 해외에서 들으시면서 어플로 들으시면서 네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2: 감사하네요.
0: 진짜 감사하죠. 네. 아까 그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는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 40년 전쯤에 외지에 살던 외삼촌이 대전 심신대 다니실 때 대전에 있는 저희 집에서 몇 년 살았는데 삼촌이 제게 자주 불러줬던 곡이래요. 그게 바로 사랑의 종소리라고 1967번님이 이렇게 신청한 곡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내의 교실 수료식 때 부른 찬양

0: 요즘 계속 흥얼거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준은 완전합니다. 이 곡을 5376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1: 아멘.
0: 우린 연약하고 우린 힘겨워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대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1: 아멘.
0: 이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끼라 주위의 안타까운 일들 위해 주님 치유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길 믿는 자들 세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2876번님 주셨고요. 4915번님도 오셨네요.
1: 요즘 많이 힘들어 있는데 예배 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흑흑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에겐 가장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힘을 냅니다. 제목을 모르겠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가사가 있어요.
0: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제목이긴 한데
1: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0: 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런 곡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힘들고 지쳐로 이제 시작되어서 이렇게 제목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사랑 고백 그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제가 빠르게 악보 찾아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지금 빈들이고 지금 해질 때고 주님께서

0: 주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92세 치매 중인 어머니 전심으로 주님의 딸이시기에 순종함으로 함께 지내며 천국 가시는 그 시간까지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하며 찬양하고 계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시구나. 미용실에다가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전도까지 하시는 원장님이세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아, 근데 참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1633번님도 사연 주셨네요.
2: 늘 출근하면서 듣는 방송입니다. 잠시 신호가 멈추어서 문자 보냅니다. 부산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늘 힘이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며 은혜 찬양 부탁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아멘. 목사님. 아버지가 어제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는데요. 은행 직원 덕분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가 모르시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7953번님.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네요. 광명에서도 우리 2083번님 여주에서 계란 배달을 하시면서 또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네요. 오늘 방송을 처음 들었는데 참 인생이 고달프지만 좋은 마음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길거리 전도를 제가 길거리 전도를 하는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이 택시 전도 보신 것 같은데 저를 알게 됐고 새끼라 진행자라는 것을 알고는 3교대로 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차에서도 꼭 애청을 하고 있다고 7321번님 전도 대상자 붙여지는 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동받고 영접 기도에 또 감동을 받고 계신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은혜 신청하셨고 주의 은혜라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주의 은혜. 아까 에스토니아에서 방송 듣고 계신다는 분이셨군요. 주의 은혜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있잖아요. 네. 그 찬송가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인데요. 모든 것이 우리 살아온 모든 것들, 지내온 것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런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죠.

제가 살짝 착각했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 곡이 들어있는 곡은 또 다른 찬양이네요. 예. 주의 은혜가 이렇게 가사가 있는 곡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다 저희가 이렇게 소화하지 못해서

0: 아들 학원 내려주고 오는 길에 찬양하고 너무 좋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8321번님 울산 소중한 교회 출석 중이라고 하시는 8190번님도 오셨고 신청곡들 많이 주시네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이 얼어붙은 듯 영적 방학 가운데 있다고 털어놓을 곳이 없어 문자를 드린다고요. 1447번님 꼭 힘내시고 제가 한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대신 일하느라 예배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 우리 978번님 이런 분도 계시군요.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끝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인데 신청곡 중에서 주의 주 은혜임을 이 찬양을 신청한 분들이 계세요.
1: 네.
0: 이 시간에 함께 소망이 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고백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앱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직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자활시설 야곱의 집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낮 12시 제2회 건물 마련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진 야곱의 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은 야곱의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송촌장로교회 한태균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상식을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주 쓰는 수도 있고 또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야, 그거 상식 아니냐? 그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자주 상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누군가 듣고 그러면 그 상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냐?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상식이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때 우리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네, 이게 왜 상식이 됐지? 이게 왜 당연하다고 여겨졌지?

0: 라는 고민이 또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상식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정했을까요? 사람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가, 아니면 어떤 시대가 이거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 5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2 더하기 2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5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결심을 하고 내일부터 다 얘기를 합니다. 2 더하기 2는 5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5라고 하신 분은 이제 현혹이 되신 겁니다. 상식의 다수의 논리에 현혹이 되신 거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2 더하기 2가 5입니다 라고 외쳐도 사실은 진리는 바뀌지 않죠. 2 더하기 2는 4라는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수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던데 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느 순간 교묘하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상식을 잃어가고 있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라는 것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진짜 상식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그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시대입니다. 오늘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편지에 안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뭐 상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지만 두 가지의 상식을 좀 정리를 머릿속에 개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변할 수 있는 상식이 있을 겁니다. 보통 상식의 사전적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르고 보통의 기준이 다르니까 분명하게 이 상식은 변할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시대가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식이 있어요. 성경적 언어로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변하는 상식이 있고 변하지 않는 상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변하는 상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시대마다 변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상식도 분명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0: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능력과 신성을 이 창조물 가운데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내 뜻을 몰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이 피조세계 가운데 나를 충분하게 드러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우리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 선한 양심.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옳고 그름. 누군가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세대, 모든 문화가 함께 고백하는 여러 가지 공통점의 양심들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정직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할까요? 왜 저기 멀리 있는 미국이나 저기 멀리 있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진리의 법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별의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어떤 상식이 변하고 어떤 상식은 안 변하는데 뭐가 안 변하고 뭐가 변합니까? 변할 수 있는 상식은요, 사람이 만든

0: 상식적인 이야기들일 겁니다. 버스에서 담배를 태워도 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에 새겨놓은 것들, 생명의 존엄, 진실의 가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던 이 성의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야, 시대가 변했는데 그게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냐, 좀 바꾸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는가? 그분이 새기셨는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는가?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 만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정직이나 하나님의 정의나 가치 안에 세워진 약속이므로 우리는 그 상식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가 새겨놓은 건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바뀌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3의 성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안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그거는 없다라고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0: 아멘.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밝다 하는데 어둡다 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우리 성경 가운데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이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거꾸로 서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분, 우리가 경배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식이 무너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일까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만물에 새겨놓았대요. 내가 나를 알수 있도록,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에 새겨놓았어. 너희 가운데 내가 형상을 두고 양심을 두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상식이 깨어질까? 우리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0: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거나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삶의 중심을 하나님 밀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자꾸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보는데, 진실을 보는데 그것을 더 이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이 시대가 지식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지식이 이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과거 40년 전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시절과 지금 시절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문명의 발달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우리 전화로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 친구인데 누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도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자기 핸드폰 안에서 은행 결제부터 모든 걸다할수 있는 시대, 앞으로 더 얼마나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상상할 수 있는 건 이미 과학적 발전으로 다할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어떻습니까? 문학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0: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진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는 분명히 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창조물이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냐? 진리가 어딨냐? 아, 다 옳은 거지. 다 절대적인 것이 어딨냐? 그것이 무엇이냐? 어둡다. 해가 뜨지 않았다.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눈 떠라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점점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은 23절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0: 아멘.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는 반드시 사람은 다른 걸 채우기 마련입니다.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해요. 그것이 우상이죠. 내가 형상을 만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누가 동물 형상 가지고 우리가 조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뭐가 형상이 되고 우상이 됩니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죠.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권력과 명예가, 인정받음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이것들이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정의가 중요하지 않죠. 정직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우선인 사람, 돈이 신이 된 사람은요, 뭐만 해도 돈만 벌면 됩니까? 사람이 추권하던, 진리가 무너지던, 정의가 무시당하던, 나는 돈 벌면 땡입니다. 그게 나의 신이니까.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면요, 마찬가지죠. 내 진영만 승리할 수 있으면, 내 이념만 다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 진리와 상식이 무시당해도 상관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를 버리면 피조물 중에 하나를 반드시 끌어다가 내 신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으로 삶은 자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오늘 쭉 나와 있는 거죠.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요 그들이 서로를 욕되게 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죄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요, 그 마음의 어두움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행함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적인 것을 아니야, 그거 상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이 시대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이 시대는 흔들고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그 삶의 행함으로 악한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음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바르지 못한 관계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진리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상식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죄 앞에서, 잘못된 상식 앞에서 우리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로마서 1장 29절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0: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사람 안에 일어나는 탐욕, 불의, 이 많은 추악함들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0: 이 시대 가운데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희석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상식이 아닌 일들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저게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선동에 선동을 당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땅과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의 악함일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좋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점점 더 악을 향해 치달아 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진리가 아닌 바꿀 수 있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마서 1장이 고발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절망밖에 없어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의 음란과 죄악과 탐욕과 비방과 부모 거역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이 1장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근데 바울이 1장으로 로마서를 끝내지 않죠. 이 안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어요?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밝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진리를 보고 있는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마음의 등불이 켜진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해가 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0: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상식이 무너진 시대, 상식을 비상식적으로 살아내는 시대, 옳은 것을 그르다, 그른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시대, 그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아성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러하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정말로 누군가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참 상식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가?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상에서는 전혀 하지 않을, 세상에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들이나 이야기들이나 연약함을 보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물론 송촌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더 이상하다, 더 깍쟁이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비상식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막 무례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야, 그게 상식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상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상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심령을 두드리고 내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분별하셔야죠.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정직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 분별 없는 시대,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서 혼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이것이 참된 상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수는 아닙니다. 다수는 아니에요. 시대도 아니었고요, 어떤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무리 우리 편, 너희 편이 아니라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린 겁니다 라고

0: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눈을 감고 어둡다, 어둡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라고 할 때 진리가 있습니다. 태양이 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단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좀 먼저 회복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좀 붙잡아서 내가 좀 상식적인 사람. 여러분, 상식은요,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상식을, 우리의 참 믿음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상식이 없고 뭐가 이상하다, 그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잔가? 누구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보다 너그럽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해하고, 누구보다 약자를 배려하며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가 봤을 때도 참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그 삶을 회복하셔라.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20명이 서 있어요. 빨간불입니다. 19명이 건너가요.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초적인 상식, 서로의 약속 가운데 거하진 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좀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빨간불이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얘기할지도 몰라요. 니만 특별하냐, 빨리 가자, 시간 없다. 근데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언니 나도 이상한 언니야, 원래 저런 언니야, 빨간불 절대 안 지나가.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세상이 상식이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진짜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 편이나 내 진영이나 지역이나 내 유익이나 내 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창조 질서와 창조의 설계에 어긋난다고 얘기한다면, 공동체의 약속을 깨는 나쁜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모두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명이 우겨도, 천만 명이 우겨도, 5천만 명이 모두 2 더하기 2는 5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2 더하기 2는 뭡니까? 4!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죽어도 사래요 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을 감고 어둡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삶을 보여주며, 참된 상식을 좀 살아내며, 참된 진리를 향해서 세상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하게 교회만 그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으니, 진짜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우리 성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장로교회 한태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9화 양반이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상재. 그는 하나님의 뜻이 섬김의 길에 있음을 알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한다. 바닥을 쓸고 아픈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
2: 야, 네가 청소해야지. 어젠 내가 했잖아.
3: 아, 어제는 내가 했지. 이번에 네 차례라고.
4: 그만 좀 싸우고. 아무나 얼른 치워. 에이씨, 더러워 죽겠어.
3: 아, 그럼 네가 직접 치우든가.
4: 아, 뭔 소리래. 난 변수 담당 아니거든.
2: 야, 네가 할 일을 왜 자꾸 떠넘겨? 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3: 아, 내 차례가 아니야.

0: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
1: 너 바보냐? 어제 일도 기억 못해?
0: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바보라고 했냐? 어? 정말
2: 그만들 하시오. 내가 하겠소. 그만들 싸우시오.
3: 응? 대감님이요?
1: 당상관까지 지내신 분이 무슨 아유 아니에요. 이런 일은 그냥 우리가
0: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랑 똑같은 죄 쓰신 분인데 뭐 여기까지 와서도 양반 쌍놈 구분을 해?
1: 아이 그래도 그건 좀
0: 아 왜?
4: 이상재는 말없이 바가지에 물을 퍼 청소를 시작한다. 그 모습을 재소자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3: 세상이 변하긴 하는구만. 대감님이 똥바가지는 날도 오긴 하네. 대감님 고맙소이다.
2: 고맙긴. 앞으로 변선은 내가 맡을 테니 싸우지들 마시오.
1: 뭐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0: 아, 본인이 하겠다 하잖아. 그걸 왜 못 들어?
1: 네가 안 한다고 생떼를 쓰니까 대감님이 저러고 있잖아.
0: 야, 그럼 네가 하든가. 아이 정말 진짜.
2: 주님, 가장 높다고 믿었던 곳엔 허무함만 있었죠. 낮은 곳에서 당신을 따르니 신기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4: 그날 그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2: 자, 물을 좀 드시고 좀 편히 누워 쉬시고.
0: 아유, 나한테 이럴 필요 없어. 당신 대감 아니오. 아유, 난 당신이 싫어서 피해 다녔고 심지어 내일도 떠넘겼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2: 그래서 이러는 거지.
0: 아, 그게 무슨 말이요?
2: 내가 양반일 뿐이라면 예전에 나라면 그냥 지나쳤겠지. 나 또한 무시하고 오히려 호통을 쳤을지도. 그러나 주님은 이제 나더러 다른 길을 가라 하시네. 예전의 길 말고 새로운 길.
0: 아유, 난 여지껏 사랑구시라면서 산 적 없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유, 여기서 병까지 얻어서 이제 죽어갈 발자인데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나를.
2: 나도 그랬어. 당상관까지 고르고 재산도 힘도 가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건 날 살리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 더더욱 못했고.
0: 내 평생에서 원인 뭔 줄 아시오? 당신 같은 님과 재산 한번 가져보는 거였어. 이미 다 가져봤으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지. 나 같은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
2: 그때는 다 가졌어도 마음이 가난해서 지금처럼 당신 같은 사람은 지나쳐버렸지. 지금은 다 잃었어도 마음은 가득 채워주시니 오히려 이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당신 생각엔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소?
0: 지금이 더 사람답게 느껴지오.
2: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사람답게 산다는 건 누군가의 위에 올라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앉아 누구와도 함께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걸 직접 보여주러 오신 거지.
0: 그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요?
2: 맞네.
0: 그런 하나님이면 죽기 전에 나도 한번 믿어보겠어.
4: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 사람의 조용한 낮아짐이 어둠 속에 빛이 되었고 감옥 안의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1: 그 대감님 새벽에 혼자 바닥을 다 쓸고 있더라.
3: 그러게. 뭐 어제는 병자 돌보느라 밤새더니 이 좀 전에는 변소 청소한다고 갔소.
1: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성격 읽고 나서부터 그랬다며?
3: 응. 그래서 내가 별명도 붙였어. 똥바가지 성인.
1: 딱 어울린다. 똥바가지. 똥바가지 목사는 어때?
3: 그거 더 좋다. 어.
0: 대감님 그 제가 할게요. 어?
2: 아닐세.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하면서.
0: 그만

0: 부실해도요, 제가 안다고요.
1: 응? 에? 이게 무슨 소리야?
2: 변수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3: 소리치던 그는 바로 밤새 이상재가 돌봐줬던 환자였다. 몸이 회복되자 이상재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2: 저 녀석은 그렇게 대감님 욕하던 사람이
1: 이제 똥빠간 성인이 두 명이 됐네.
2: 그러네.
4: 너희 여기서 뭐해? 얼른 가서 너희도 청소 안 해?
5: 예. 에이, 대단하네. 모두 기피하는 일 서로 하겠다고. 참 신기해. 내 평생 이런 감옥 분위기는 처음이야.
6: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2: 저 대감님, 나도 들어가도 됩니까?
1: 저도요. 그 성경을 좀 같이 봐도 될까요?
6: 그럼요. 물론이죠. 언제든 누구든 환영합니다.
3: 철문 너머로 교도관은 이 모습을 지켜본다. 그 작은 모임은 지속되었다. 그곳엔 신분도 성별의 구분도 없었고 모두 죄인의 신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
2: 오늘 내 차례라니까.
0: 아니, 오늘이 내 차례고 내일이 네 차례야.
2: 아, 어제 너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하는 게 맞다고.
0: 에이, 내가 한다니까.
1: 그거 그만 싸워. 그러다 또 대감님이 하겠다 하시겠어?
2: 알겠어. 오늘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일은 내 차례야. 알겠어?
0: 아유, 그래, 맡겨두고 가.
5: 참,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믿었었는데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바뀌기는 하는구나.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대감.
3: 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재는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
4: 대감, 이제 나가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자유요.
7: 여보, 고생 많았어요. 피좀 마른 거 봐, 대감님.
6: 여보, 이 못난 남편 만나 마음고생 많았어. 자, 얼른 갑시다. 내 당신에게 전해줄 얘기가 많소.
7: 대감님! 아니,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6: 그냥 원래대로 부르시오.
7: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라니.
1: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도 나가면 기별하겠습니다. 저 여기, 이건 저희들이 마음 모아 만든 성경 필사본이에요.
6: 이렇게 귀한 선물을.
1: 대감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3: 꾸벅 절을 하는 그의 뒤로 많은 재소자들이 함께 절을 올린다. 이상재 부인과 여종은 얼떨결에 절을 받는다.
4: 부인, 참 멋진 사람을 남편으로 두셨더군요. 내 평생 이 양반을 잊지 못할 겁니다.
3: 그날 이상재는 더욱더 자유로워졌다.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는 추록 후에도 멈추지 않고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과 천민, 여자와 남자는 함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천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았고 양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임을 깨달았다. 민중은 높아졌고 양반은 낮아졌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 두 계층이 만나기 시작했다.

변화된 사람들 제9화 양반이 예수를 믿으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항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정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 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0: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의 축구 축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월드컵 경기는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해설자가 각 나라 선수들에 대한 정보와 전략 등을 분석해주기도 하고 또는 축구 기술과 경기의 흐름을 박진감 넘치게 설명해주면 축구의 재미가 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속에서 다윗의 신앙을 축구 해설가가 봤다면 아, 다윗 달려갑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역시 주를 의뢰하고 겁없이 적진으로 내달리고 있는 다윗인데 다윗은 자신의 특별한 기술을 의지한 게 아니거든요. 적진으로 갑니다. 갑니다. 그렇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적이 가득한 적진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적진으로 내 군사, 내 전략,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리저리 살피며 걸어간 것이 아니라 곧장 달려갔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먼저 주를 의뢰하고 두려운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김효근 작사 작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소프라노 이혜원이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상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다 부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이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올린 승리의 찬양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선포했고 다윗은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높은 장벽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에서 민형식 씨의 김원호 곡으로 바리톤 오현명이었고요. 이별의 노래 박목월 씨의 김성태 곡으로 바리톤 황병덕이 함께했습니다. 맨 앞에 들으셨던 곡은 풀따기 김소월 씨

시의 김노현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김청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22장 30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구절을 시편 18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과 전쟁을 하고 있나요? 말씀 속에는 적군도 있고 성벽도 있고 전쟁 중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들과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벽을 쌓으며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먼저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께 먼저 물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담을 넘고 적진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장수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는 마음, 장수철 씨의 정세문 곡으로 바리톤 이훈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등불을 환하게 켜주고 흑암을 밝혀주신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게 지금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다윗.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 후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과에 따라 기뻐했다, 원망했다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줄 아는 우리가 먼저 돼야겠죠? 오늘 끝곡으로 섬찌박이, 한인현 작사의 이흥렬 작곡으로 바리톤

최연수가 노래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가곡과 함께한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숨길 수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몇 년 전에 세종에 있는 저희 교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 해는 저보고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가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경찰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하고 함께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세종 지역에 어떤 범죄들이 있을 때 그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얼마나 검거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눈이 번쩍 뜨이는 대답을 하셨어요. 100%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사반장을 보고 자랐던 제 문화 가운데는 이해가 안 돼서 100%요? 다시 제가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반응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저런 뭐 자전거를 훔쳐가거나 그런 그분 표현은 잡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범죄 말고 자기들이 국가에서 정한 7대 중대 범죄가 있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 검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세종이라는 지역이 그게 크지 않아서 그래 검거율이 쉬운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CCTV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이 CCTV가 많아가지고 시간과 특별히 인력만 투입하면 못 잡을 범죄인이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마트에 갈 때도 차를 주차할 때도 뭐 어느 곳에 갈 때도 우리들이 다 누구 앞에 노출되어 있냐면 카메라 앞에 노출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TV에 나온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요. 나도 안 나올 뿐이지 늘 카메라를 찍힘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살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CCTV의 감시 아래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감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요. 역설적이게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감시 가운데 살아가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경향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을 찾게 됩니다. 감시받는 느낌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깊이 자신을 숨기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을 찾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남자분들이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뭐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받는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경향은 홀로 있는 공간, 숨기고 싶은 공간, 아무도 모르는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경향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냐면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 숨을 수 있는 시간, 그 순간이 없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 CCTV의 감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내면의 경향은 나만 홀로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라 그러면 그렇게 숨길 수 있는 순간이나 시간이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자,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다윗은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그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히 하신대요. 왜냐하면 나를 샅샅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샅샅이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 봤더니요, 광부가 금을 찾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광부가 금맥을 찾을 때 대충 찾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샅샅이 찾습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샅샅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그냥 우리를 세심하게 그렇게 살펴보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 동기, 그 마음, 그 상처, 그 갈망까지도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히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너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히 하시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가? 지금 2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우리의 일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아시는데 특별한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하고 그냥 드러낼 것이 없는 일상, 흔히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3절에서도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평범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드러낼 것도 없는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삶까지도 하나님은 훤히 다 아신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나의 모든 일상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과 생각도 다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말과 생각도,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의도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다. 환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CCTV 카메라에서 숨길 수 없도록 늘 그 앞에 감시당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홀로 있고 싶은 공간,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는 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인데, 지금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알고 봤더니 내 일상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 내면의 그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 훤히 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럴 때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숨기고 싶은 치부까지도 다 알려진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요, 부담스럽고요, 두려운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깊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훤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부담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위로입니까? 다윗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5절 6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이 불편하거나 두려움으로 다가온 게 아니었어요. 감탄으로 다가왔어요. 감사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이 다윗이 나를 속속끼리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탄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자리 잡은 이유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샅샅이 살펴시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샅샅이 살펴서 훤히 아신 이유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근하게 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감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 억압이 아니라 깊은 안도였고 깊은 안식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히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공허해요. 겉돌아요. 형식적이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숨김없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요. 우리의 기도는 절박해져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서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었으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만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외로운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심각한 외로움과 고립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시다고 여기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아시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아신다라고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외로움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를 지나고 지친 몸으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두 어깨에 담긴 무게를 하나님은 함께 느끼면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요, 나를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 인생의 지독한 고독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주 훤히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하는 그 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도망쳐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망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CCTV의 감시 가운데 있으면 홀로 숨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잘하시는 분임을 아시면서도 그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때, 그때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를 숨기고 싶어서 남편까지 죽이게 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감추고 싶었을 때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던 순간이 그때였어요.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만 경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욕망이 들끓을 때,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애써서 외면하며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샅샅이 살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환히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백은 뭐냐?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까지, 오늘 말씀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햇빛이 빛의 속도로 바다 끝까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도망가도 가보니까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가도 그 도망가는 거기서도,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도망쳐봤어요. 이 다윗이 도망쳐봤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도망친 그곳을 거기서도라고 표현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열심히 도망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거기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간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를 마중 나와 계시고 아무리 나한테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있고 죄의 끝에 있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도 다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이렇게까지 그의 삶을 고백해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까지도 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내가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죄에 버텼던 인생 가운데 서로 다른 반응을 한 두 존재가 있어요. 오늘 다윗과 전혀 다른 반응을 했던 존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한까지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것을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그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첫 번째 아담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에게 서프라이즈 해주려는 선물 감추는 것 말고는요 다 나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 뭔가 숨긴다 감춘다 좋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나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죄는요 그래서 늘 숨기고 감추려고 해요.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게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담에게 있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라고 혼내기 전에 질문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기 전에 너 어디 있니라고 물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바로 책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요, 가인에게 죽인 거 다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내 동생을 죽였니 하기 전에 뭐라고 물었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숨기지 않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에 계속해서 속해 있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숨겨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눈앞에서 아주 저주하며 써놨던 아꼈던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예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물으시기 전에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전혀 다르게 반응한 존재가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아담이 지은 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때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다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존재와 다르게 다윗은 숨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고 선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숨겨진 죄악까지

0: 드러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라는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살펴봐 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숨겨진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드러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간구, 이게 지금 다윗의 간구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간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 하나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둠, 죄의 흔적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앉고 일어서는 일상의 삶부터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인정되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실패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순간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시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숨길 수 없는 것, 이것이 참 감사다. 여러분, 숨김없이 산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망이 더 큰 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지 완전하고 완벽함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숨김없이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실패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숨기면 죄가 자라고요, 드러내면 치유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도 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들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도, 나의 실패도, 나의 고통과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의심도, 나의 두려움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인생이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숨길 수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부담이나 형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살아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까지도 다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5-8111번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0: 다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보, 당신 나이 서른, 내 나이 스물아홉에 만나서 올해 당신 나이가 일흔 둘이 되었네요. 돌아보니 참 시간도 빠르고 당신 그늘 아래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왔어요. 당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어요. 지금 우리가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혹여 저의 작은 말실수로 당신을 아프게 했다라면 미안해요. 우리 오래오래 다정하게 살아요.
1: 남편과 43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아내의 말. 여전히라는 그 단어가 참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두 분 멋진 사랑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43년을 함께한 부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듣다 보면요. 오래 산 부부에게만 나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당신 곁에 있겠다는 말. 해결됐다거나 다 괜찮아졌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작은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래도 당신이에요 라는 말이요. 43년이라는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을까요? 기쁜 날, 다퉜던 날, 말없이 지나간 날,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어려움의 날까지 그 모든 날을 함께 지나온 사람인 아내가 오늘 작은 말실수로 혹시나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래 살았다고 미안함이 무뎌지지 않는 사람, 43년이 지나도 여전히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게 이 부부를 오래 붙들어온 힘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굳이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싶으니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다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고 오래될수록 더 서로에게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이 퇴근길 내 곁에 오래 있어준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당연하게 여겨온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6월 11일 목요일이라는 하루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저질러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방명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뭐 다양한 사연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마음 다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죠. 대전 극동방송 행저질라 애청자분들께만 전해드리는 저녁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월 11일 목요일자 저녁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릴게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6월 11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정도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이실 텐데 예, 그런 분들 꼭 필수로 받아가셔서 오늘 저녁 비록 나의 육신은 지쳤을지라도 나의 영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더 힘이 솟아나는 예, 그런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6029번님 문자 남겨주셨네요. 우리 집 막내 에스더의 생일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어 처음 맞는 생일.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께도 많은 축하받았다고 행복해하네요. 뭐 먹고 싶어? 물으니 집에서 밥 먹고 교회 가요 해서 밥 먹고 교회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스스로 준비한 에스더를 칭찬해 주세요. 에스더가 스스로 헌금 봉투에 적은 감사 제목이랍니다. 하시면서 이 헌금 봉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초등학생이 돼서 처음 맞는 생일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잖아요. 야, 근데 1학년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헌금 봉투에 뭐라고 감사 제목을 적었냐면요, 여러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진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제 요엘이에 이어서 오늘 에스더까지 참 우리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 저도 주님 앞에 이런 감사 제목 꼭 넣겠습니다. 주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감사 제목이잖아요. 야, 그런데 저는 솔직히 오늘 불평 많이 했거든요. 야, 근데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제가 이모 정도 되겠죠. 예, 이모가 많이 배웁니다. 에스더에게 생일 선물 보내주고 싶은데요. 우리 6029번님, 에스더가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에스더 생일 선물 꼭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101번님, 행저질러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땀 흘리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문 챙겨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 제목이네요. 땀 흘리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또 건강하게 이 저녁을 맞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축복합니다. 5101번님. 5329번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8492번님, 퇴근길 위로를 받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7638번님, 기도문 받아봅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글을 써봐요. 마찰은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걷게 해줍니다. 만약 이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에서 쭉쭉 미끄러지겠지요. 자동차도 제자리 걸음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고 보니 잎들도 바람과 마찰을 통해 더욱 푸르고 흐르는 물도 돌이며 수풀과 마찰을 통해서 썩지 않고 흐르는 게 아닌가 해요. 행저질라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청곡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곤 하죠. 우리 7638번님의 묵상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잊고 사는 거잖아요. 이 마찰력이라는 것. 과학 시간이 아닌 이상 묵상하기 쉽진 않은데 그런데 우리 7638번님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모든 것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7638번님 감사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송가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출석 체크 그리고 잘 듣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발자취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도문은 계속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사연 참여하실 곳 그리고 기도문 신청하실 곳 동일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혹은 여러분의 사연들 남겨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의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길 원하시거나 끊김없이 깨끗한 음질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극동방송의 13개 지사의 모든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겠는데요. 대전 극동방송 행저질라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으로 채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아마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돌리는 그 채널 선택을 대전으로 해주시면 바로 대전 극동방송 행저질라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시간으로 함께 하죠. 평신도를 위한 순한 맛 신학 강의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요. 오늘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청곡이었죠. 7638번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송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송과 함께 나누고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코너 함께 하실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녁이 가장 좋은 저녁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순한마 신학 강의가 열립니다. 행자전라 공식 신학 선생님, 한국친례신학대학교 김인석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눕니까?
1: 예, 요새 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뭐 죄, 구원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은혜.
0: 은혜.
1: 예, 은혜에 대해서 해볼 텐데.
0: 네.
1: 우리 최 PD님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선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주기도 하고.
1: 예, 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셨다면?
0: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선 없는 이어폰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예, 막 예. 나왔을 때. 예, 예. 그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취직하기도 전인데 저한테 그걸 사줬어요. 그게 꽤 고가잖아요.
1: 비싼데.
0: 비싼데. 그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1: 그렇죠.
0: 교수님은 어떠세요?
1: 뭐 저는 뭐 모든 선물이 다 그런데 역시 선물의 감동은 가격에 미치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뭐 그 조금 농담이고요. 이제 감동이 될 때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포상이 아닌데
0: 네.
1: 그냥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진짜 감동이죠. 이런 거를 나한테 왜 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0: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서 받으면 그건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너스다.
1: 그렇죠.
0: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참 다르죠.
1: 그렇죠. 한 것도 없는데 받았다. 근데 오늘 얘기할 주제가 바로 은혜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0: 네.
1: 쉽게 말씀드린다면 은혜는 선물이다.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란 말을 많이 쓰죠.
0: 네.
1: 그래서 뭐 우리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이렇게 인사치레하듯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정작 이 은혜의 신학적 정의가 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수사학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방송할 때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 하는데
1: 예.
0: 이게 그냥 은혜가 마음의 이 신앙적인 감화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감정적인 표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예. 이런 감정적 표현이 이 은혜의 신학적 정의는 아니겠죠?
1: 그렇죠. 신학적 정의는 굉장히 또 신학적인 이론으로서 차여져 있는데

0: 그래도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꼭 신학적 정의만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네. 아까 하신 말씀이 감정적인 표현이다. 이것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까 은혜는 신학적 정의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감화, 감동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네. 왜 그게 그런 걸로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익숙한 단어니까요. 예. 우리 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우선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옛날 헬라 문화권에 이런 게 있었대요. 그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 뭔가를 돌려받을 기대 없이 주는 선물 이런 것이 카리스, 은혜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 돌려받을 기대 없이 주는 거면 공짜라는 뜻이네요.
0: 그렇죠.
1: 예. 잘해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0: 그렇죠. 왜 주나. 예. 그래서 뜬금없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핵심입니다.
1: 네.
0: 왜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 단어에다가 한 가지를 더 얻는데 똑같은 단어로 얻어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혜가 은혜 위에 쌓일 수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은혜가 뭐 끊기지 않고 계속 온다. 이런 예, 뜻일까요? 예, 예. 그러니까 공짜로 뭔가를 받았는데 또 공짜를 받는다.
0: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 그렇죠. 주변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요.
0: 예, 예. 한 번은 괜찮은데 예. 왜 공짜로 줬는데 또 왜 공짜를 줄까? 되게 우리가 이런 경험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1: 맞아요. 의심해야 돼요, 진짜.
0: 예, 이건 뭔가가 저기 깔려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볼 텐데 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0: 아멘.
1: 아, 이게 개역 개정에서 값없이 이런 말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새한글 성경은 아무런 대가 없이라고 표현을
0: 예,
1: 하네요.
0: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값없이 준다. 대가 없이 준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두 번 정도 이렇게 은혜 외 은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당황할 수도 있는 겁니다.
1: 네.
0: 또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도레안이라 그래요. 이것도 선물로서라는 뜻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서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이유 없이 뜬금없이 받는 선물이다라는 게 이제 맞습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이건 진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잘하는 것 없어도 받는 거니까.
0: 그렇죠.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존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주는 거니까 이 선물은 좀 부조리하다. 부조리한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세상은 줄만한 사람에게 주고 잘했다고 주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봤는데
1: 네.
0: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상식을 뒤집는 거다. 오죽하면 부조리하다라고까지 네. 얘기했을까요?
1: 이게 진짜 세상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선물이네요.
0: 그렇죠. 그냥 머리로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한 텐데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걸 접하면은 이거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값없이 그냥 네. 주는 겁니다. 우리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뭐 받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받지 않을까. 나 말해서 돌을 닦아야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0: 뭐 무릎으로 계단이라도 걸어 올라가야 뭔가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아니다. 그냥 공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맞아요. 사실 인간이 공짜로 뭔가를 받았을 때 잘 믿겨지지도 않고 의심도 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뭔가를 받으면 진짜 나도 뭘 해야 하지 않을까?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0: 그게 이제 상식이에요. 뭘 네. 받아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뭘 받았으니까 내가 또 막 한번 줘야 될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들과 신앙인들이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본회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어요.
1: 네.
0: 이분은 나치의 마스터가 처형이 됐던 유명한 분인데 값싼 은혜 그리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1: 오, 이게 은혜 비싸고 싼 게 있어요?
0: 이 공짜라고 했는데 또 공짜가 네.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값싼 은혜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준다. 또 주고 또 줄 것이다 공짜로. 그러니까 그거의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어차피 또 줄 거.
1: 그게 값싼 은혜.
0: 네, 그걸 값싼 은혜라고 보네퍼가 꼬집었고
1: 네.
0: 이거는 뭐 은혜의 껍데기라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라는 것은

0: 저는 공짜로 받았지만 준 사람은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렇죠. 준 사람은 돈 드릴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아까 그 저기 그 이어폰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비싸잖아요.
1: 비싸요.
0: 네. 공짜로 받았지만 준 사람은 뭔가를 치른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비록 나는 공짜로 받았어도 거기에 감동받아서 받고 난 후에 내 삶이 달라진다. 이것을 값비싼 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맞는 것 같아요. 선물이 공짜인 거는 받는 사람한테만 공짜인 거지.
0: 그러니까
1: 주는 사람은 엄청난 값을 치른 거잖아요.
0: 맞아요. 이게 그래서 줘볼 때랑 받을 때랑 다른.
1: 맞습니다.
0: 받을 때는 뭐 그냥 그러네 했던 네. 내가 정작 내 지갑을 열어서 주려고 하면은 이게 뭔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좋은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새 한글로 읽어본다면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이것은 여러분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1: 네.
0: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는 아니지만은 준 측에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1: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차피 값없이 주어질 텐데 준 사람한테 고마워서 그래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똑같이 뭐 그냥 주는 건데 막사로 되지 않을까. 아까 그 값싼 은혜
1: 네.
0: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말씀 잘하셨습니다. 비슷한 취지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연인한테서 선물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1: 마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고마워지고 아 나도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0: 그렇죠. 은혜의 효과라는 게 그겁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올바르게 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은혜의 예전 단계인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해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 신약이 말하는 은혜는 이렇게 살고 싶어 가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예전의 율법은 그렇게 안 살면 혼이 납니다.
1: 네.
0: 착하게 살지 않으면 혼나요. 근데 은혜는 너 착하게 안 살면 나한테 벌 받아 이게 아니라 먼저 그냥 선물을 확 받고 나서 보니까 그냥 감사가 넘쳐요. 내 가격을 봤더니 장난이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마음에서 감격이 넘쳐서
1: 네.
0: 말하지 않아도 난 착하게 살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 꼬박꼬박하고 말하지 않아도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너 헌금 안 하면 벌 받아야 해요. 근데 이제 신약은 목사님이 꼭 하라고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너무 예수님의 사랑에 그 선물에 감동을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감사해서 나오는 삶. 그게 은혜받은 삶이네요.
0: 그렇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이제 가끔 율법주의에 빠져요. 우리 은혜로 이제 신앙을 얻게 됐는데도
1: 네.
0: 이렇게 안 하면 혼나겠지. 이렇게 안 하면 섭섭해야겠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넘쳐야 돼요.
1: 네.
0: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 테일리라는 20세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말이 들린다. 너는 받아졌다.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는 수용되었다. 받아들여졌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1: 네.
0: 수도사 시절에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고해 성사도 매일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1: 마틴 루터 정도면 진짜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게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자신의 한계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에서 깨달음이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올라가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이걸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인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0: 그렇죠.
1: 거네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향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냥 내려오는 거네요.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서 비를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네. 내가 가서 가지고 오면 그게 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예,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고 이제 여기에 종교개혁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신앙의 핵심인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데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많이 강조되니까 잘못하면 뻔뻔한 사람이 되고요. 뭐든지 공짜니까.
1: 예.
0: 근데 여기서 정말로 감격해서 인간다운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이걸 받고 그냥 룰루랄라가 아니라

0: 흥미에 넘쳐서 올바르게 살게 되는 거죠.
1: 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아 나도 이런 선물 받았었는데 뭐 그게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선물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선물만큼 크겠어요.
0: 맞습니다.
1: 네. 예. 오늘 퇴근길에요.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는 마음이 드는 분 계신다면 바로 그 마음이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선물이니까요. 값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같은 거요.
0: 그렇죠. 제가 한마디만 붙이자면은 이 선물이 공짜이긴 한데 주신 분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대 가볍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공짜였지만은 이거는 값비싼 선물이었고
1: 네.
0: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은 그 값이 바로 하나님한테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준 거거든요. 우리가 비싼 선물 받아도 감동받는데 한 분의 생명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받아진 공짜 선물이라면은 우리가 함부로 막살질 수가 없겠죠.
1: 맞습니다. 감사해서 기꺼이 오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또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굿 이브닝, 갓 이브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저녁에 우리에게 순한 맛 신학 강의로 섬겨주시는 김인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 삶은 힘겨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의미 있고 행복했습니다. 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고 그 은혜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강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 이 손의 행사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수고가 나의 부요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직장도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지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6월 11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3756번님, 퇴근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항상 행저질라를 들으면서 퇴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답니다. 저녁 기도문도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756번님. 오늘도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1519번님. 퇴근하고 저녁 준비해요. 오늘의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정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19번님. 0576번님. 감사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는데요. 오늘은 의도치 않게 행저질라의 모든 방향이 감사와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4339번님, 퇴근하면서 듣는 기도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한 우리 4339번님의 저녁, 그런 저녁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7317번님, 퇴근길에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저녁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아니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7시 지나고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받지 못하실 확률이 가장 큽니다. 자, 6시부터 7시, 그러니까 행저진례가 진행되는 시간에 신청을 해주셔야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시고 챙겨가세요.

색소포니스트 심삼종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직 저녁 기도문 받기 전이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내일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오늘 하는 게 더 좋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겠죠. 주님께 아껴뒀던 감사, 회개, 그리고 사랑의 표현. 오늘 저녁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저녁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겟세마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여기 지금 14장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은 이제 거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끝자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본문에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분, 예수님과 그 일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분이 어디를 향해서 가셨을까요? 네, 겟세마네라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겟세마네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기름 짜는 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돌로 쌓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사방에 성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미문, 또 양해문, 양문, 양문 곁 베데스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황금문이 있습니다, 황금문. 근데 그 황금문을 열고 나오면 곧바로 그 문 앞에 이렇게 패인 골짜기가 뭐 우리 상상하는 것처럼 막 물이 많이 흐르거나 그런 골짜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아주 골짜기 같지 않지만 골짜기인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 기드론이에요. 기드론.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황금문에서 바로 저 앞이에요. 거기에 언덕이 이렇게 언덕이 자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유난히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죠. 그죠? 그 올리브 과일로 그거를 꽉 짜서 기름을 만들죠.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나무가

0: 그 언덕에 아주 빽곡히 심어져 있어요. 겟세만의 뜻 뭐죠? 기름 차는 틀. 그래서 이걸 오일 프레스라 그래요.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틀. 자,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함께 갔어요. 누구누구 갔을까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예수님이 세 사람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냐 하면,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33절과 34절,
1: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0: 자, 그러면 33절과 34절 안에서 예수님의 심정 혹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만 한번 찾아보세요. 뭐 뭘까요? 그럼 볼펜 들고 동그라미 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때요? 일단 제일 먼저 심히 놀라시고 놀란 막. 하여튼 무엇 때문에 지금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놀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 다음에 34절은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요? 세 명의 제자들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해.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세 제자들에게 나타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죽게 되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신 목적은 뭘까요? 기도하러.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데요? 심히 놀라고 또 슬프고 고민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자, 예수님의 마음 심히 놀라시고 심히 지금 슬프셔요. 그리고 심히 지금 고민되고 계세요. 그리고 죽게 됐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병행구절이라 그래요. 병행구절. 그러면 이 똑같은 겟세만의 기도를 그려주고 있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한번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병행구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1: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0: 네, 땀이 뭐 같이 됐어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막 땀이 다 쏟아지고 나서 피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핏방울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은 마치 그 언덕 이름이 뭐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짜내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히 놀라시고 마음이 심히 슬프시고 또 심히 고민되시고 또 죽을 만큼 지금 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세 명에게, 나 지금 많이 힘드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좀 기도해라. 다른 병행구절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제자들은 잠들고 말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지난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0: 1장부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가버나움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도망가.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 위를 막 고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셔서 바람과 풍랑아 잔잔해라.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풍랑이 순종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쳐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저 창조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뭐냐면, 아니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닥칠 고난, 채찍에 맞고 옷이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셨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셨을까? 육체의 아픔 때문에 지금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 기도 부탁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의 그 고난, 고통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하신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 생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놀라셨지? 왜 이렇게 슬퍼하시지? 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고민하고 계시지?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을까? 그냥 단순히 자기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 앞에서 고난당하시고 그게 그렇게 힘드신 걸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그 단계에서 좀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놀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하신 걸까? 무엇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디로요? 겟세마네로. 겟세마네로 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세 제자들이랑. 근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슬퍼하고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 조금 한번 살펴보죠. 자, 35절, 36절입니다.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셨을까? 죽겠다고 하셨을까?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일단 3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1: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0: 예, 예수님 지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때가, 이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이 힘든 이때가 좀 속히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36절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0: 좀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도대체 이 잔이 뭐길래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예수님 마음이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심히 죽을 지경의 심정 상태로 아버지께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프실 거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이 성경에 그분의 심정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뭘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잔이 뭘까? 잔이 뭘까? 그 이 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1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51장 17절
1: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0: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무슨 잔이요? 분노의 잔. 여러분 성경은 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는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잔이 나쁘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히 제가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성경 구절에는 이 잔이 진노의 잔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 여호와의 무슨 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아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좀 정신 차려라.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너희를 향하여 쏟아질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조금만 더 가서 보시죠. 그 다음 구절 51장 이제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0: 자 여기도 보니까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 많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잔을 뭐와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반역 죄인에게 덮어질, 아니 쏟아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너무너무 슬프고 놀랍고 너무너무 중하고 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만들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크고 무서운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잔을 예수님이 받아드셔야 돼.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잔의 그 슬픔, 그 두려움, 그 공포스러움, 그 고민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그분이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드셔야 되는 그 잔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떨까요? 잠들어버리는 거죠. 그 중요한 개념.

0: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신 그 심판, 대신 받으신 그 화목케 하시는 제물 대심,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심,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별로 와서 안 부딪힌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진노, 우리가 받을 멸망, 우리가 받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18절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0: 이 진노의 술잔이 쏟아지면 아니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1: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0: 예 마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어떻게 됐을까요?
1: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0: 그들이 동그라미 치세요. 멸망과 떠요. 놀램과 떠요. 비웃음과 떠요. 저주를. 그러니까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냐 하면 멸망과 놀램과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심히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들에게 쏟아부어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견디실 수 없을 만큼 힘드신 거죠. 뭐 때문에요? 자기가 받으실 고난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가 맞으실 채찍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가 받으실 이 부끄러움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죄의 대가,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 그 놀램, 그 비웃음, 그 저주.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그걸 잘 아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의 잔이 도대체 어떤 잔이길래 예수님이 그것 좀 나에게서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받아야 될 심판의 그 충격적인 놀라움은 오늘 여기 예레미야조차도 멸망, 놀램, 비웃음, 저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원수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너무나 놀랍고 슬프고 고민되고 죽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이때 내가 지금 잠시 동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죽어야 하는 이 잔 이것을 좀 옮겨주실 수 없을까요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조금만 한번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자고요. 자 먼저 예수님이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시작!
1: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0: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대속이 뭔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0: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아니 마가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아 네가 너를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 이 예수님 내가 마셔야 마땅한 그 진노의 잔, 내가 마셔야 마땅한 그 심판과 멸망의 잔, 내가 마셔야 마땅한 그 저주의 잔을 나를 대신하여 마시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떡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의 뜻이 내가 지금 그 잔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 일, 내가 아버지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이 일,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부어지는 그 십자가, 이거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뒤에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대신 그 잔을 마셔야 너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고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단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 여러분 어린 양이 죽어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내 백성이 살아나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 구원하시는 그 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어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며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있는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1: 새 생명 신앗갈, 지금까지 디딤돌 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갈,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4: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정도의 포화지만 신앙 안에서의 지혜는 값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값진 것인데요.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선 지혜를 높여야 합니다. 높인다는 말은 쌓아 올린다, 축적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쌓아 나갈 때 그 지혜는 우리를 지켜주고 또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80년대 초반 가장 큰 주목과 사랑을 받고 활동했던 가수였죠. 에비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수 위에 살리라, Live for Jesus를 보내드렸습니다. 품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사랑하는데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품고 살고 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를 품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지혜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Who Am I? 원래는 CCM 밴드 캐스팅 크라운즈의 곡인데요. 오늘은 찰스 빌링슬리 그리고 말샤 스키드모어의 아주 멋진 듀엣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Beneath the Cross, We Will Glorify 이어서 Hallelujah, What a Savior 이렇게 세 곡을 CCM 그룹 글래드의 아카펠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비니아드 카페 1집 중에서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8번째 앨범 중에서 In Your Presence 그리고 None Like You, Oh God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결핍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물질, 또 지혜, 지식,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듯 부정적인 염려는 불안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 꽃과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자녀를 보살피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강명식의 앨범에 실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향기로운 나무의 너 근심 걱정와도 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염려를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오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풍성한 찬양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어요. 조수아의 너근 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두 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송승현이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생명의 양식 조준모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김대환이 찬양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곤 하지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찬양들 나누고 싶은 곡 떠오르실 때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홀리원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산나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서 들으신 찬송은 김관호가 찬양하는 예수나를 위하여 잔잔하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부유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백지 수표를 내미는 장면이 나오죠. 원하는 액수를 적어 라는 대사가 나오면 나한테도 저런 백지 수표 한 장만 생기면 좋겠다 싶은 유쾌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종이 위에 적은 돈은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지 수표는 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진다 라고요. 세상의 백지 수표는 손으로 원하는 숫자를 써야만 힘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수표는 오직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최유정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와 주나목 워십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문영재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앞에 놓인 산의 크기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라며 미리 한계를 정하고 슬퍼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선 우리가 입술로 먼저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산처럼 거대한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하고 계시죠. 나의 환경과 연약함을 조목조목 나열하던 입술을 멈추고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잠잠하던 내 삶의 산을 옮기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 수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입으로 그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성실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고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적어주시면 이 밤에 그 나눔 이어가고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위대하신 주, 그리고 1040 워십의 나의 믿음 약할 때, 마지막으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샤론의 꽃 예수 연주 찬양까지 함께 하시죠.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기드온 300용사 프로젝트 대전

악동방송의 한 해를 함께 이끌어주실 동역자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복음전파 사역이 끊기지 않고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그리고 충청도 온 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감동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동역이 함께할 때 이 2026년이라는 한 고개를 거뜬히 넘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마음 묵상 전해드릴게요.

마음 묵상.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교회와 공동체의 기도에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합심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같은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목장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드리는 기도와 함께 드리는 기도는 모두 귀하지만 함께 드릴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작은 숫자에도 주목하십시오. 거대한 집회가 아니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임을 단순한 친교의 시간이 아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듭니다. 은혜교회 박통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빔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젠트리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연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2480번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제 자녀가 찬양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너무 좋았나 봐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선하시대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또 감격스럽던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겐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하다 보니 이런 자녀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딸을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우리 2480번님께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셨겠어요. 자녀가 찬양 집회를 다녀오는 것만 해도 참 기쁜 소식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와서 자랑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2480번님의 신청곡 하늘편지 끝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편지 전해드릴게요.

걸로 믿음을 지켜내며 버티고 있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숱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묵묵히 믿음을 지켜온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쌓아온 기도, 붙들고 버텨온 말씀, 너의 작은 결단 하나까지도 나는 모두 기억하고 있단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는 너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고 한순간도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단다. 눈물로 하루를 견딜 때에도 말씀 하나 붙들고 겨우 버텨내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결국 나를 선택하며 걸어와줘 참 고맙구나. 험한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려 애쓴 너의 그 선택들이 참 귀하구나. 이제는 너를 정죄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거라. 너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의 기쁨이 되는 소중한 자녀란다. 너는 다가올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루하루 쌓아온 순종 위에 내가 새 힘을 더해줄 거란다. 너를 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줄 터이니 오늘도 소망을 품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렴. 그리고 기억하렴. 너의 믿음의 걸음은 너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조용한 힘과 위로가 되어 흘러가고 있단다. 너의 작은 순종과 결단까지 모두 기억하는 하늘 아버지가

2480번님의 신청곡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기프티드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김지선과 김다예의 자비하신 예수여 연주 찬양까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서울 바하합창단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생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데뷔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내기도 할 만큼 신앙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면서 얻게 된 부와 명예는 그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고 숨지기 전 8개월 동안 9,000개의 알약을 먹을 정도로 약물에 중독됐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에 이런 말씀에 밑줄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면 그의 삶의 궤도는 분명 달라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우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첫 곡은 에이미 그랜트의 That's What Love Is For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말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안에는 결국 내 감정이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섭섭함과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감정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조건이나 기대가 아니라 그냥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빛나는 유산,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오버플로우의 내가 걸어가는 이유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 덜슨과 해리 덜슨이 함께한 It Is Well,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스티븐 컬셰프만의 I Will Be He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3279번님께서 노래가 너무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밤이면 좀 쌀쌀한데 노래들이 따뜻하고 지금 딱 필요한 것 같아요. 밤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이길승의 부르신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Lord, you.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이 기적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직후 백악관으로 참모들을 불러 모아 내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비서가 배경도 좋고 실력도 좋은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뽑아두면 힘이 될 것이 확실하지만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난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외모는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비서의 말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땐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이지만 그 뒤로는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네.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0: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링컨이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같은 얼굴이라도 평소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웃을 때 그리고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 생기는 주름과 발달하는 근육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지금 한번 거울을 보세요. 지금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저절로 드러나는 밝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어두운 얼굴일까요? 저는요, 별그대 여러분의 얼굴이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 둘, 셋.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마트로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의 말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잠깐 그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 앱을 켜서 제 얼굴을 좀 잠깐 봤는데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쳐있는 그런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그죠? 찡그릴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슬픈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얼굴이라도 꼭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밝은 얼굴도 어두운 얼굴도 기쁜 표정도 슬픈 표정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얼굴을 하든지 간에 어떤 표정이든 주님 앞에 기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자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별그대 함께 찬양하고요. 또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고요. 오늘 나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어떻게 되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웨덴 분이시고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분 레나 마리아의 찬양 My Tribute 나의 찬미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유턴의 우리 함께 가요 였습니다. 이 찬양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자주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끼고 아끼다가 이제와 여러분과 또 나누네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저절로 내 얼굴에 밝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스며있는 얼굴의 주인공이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마흔이 넘어서도 우리의 얼굴에 표정이 밝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얼굴도 해같이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감사로 살아내는 삶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매튜 헨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순간 우리는 자신이 바라던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감사를 드리곤 하죠. 그러나 내가 바라던 감사의 조건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감사로 살아내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차갑고 냉정한 현실 앞에서도 원망과 타협 대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감사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니의 행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띄워드리고요. 여사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흥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수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에 북한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죠.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북한 주민들의 환영. 손을 들고 꽃을 들며 거의 울부짖듯이 시진핑 주석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국빈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오열을 하며 또 감격해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이들은 이렇게 열렬히 그 마음을 표현할까요? 자신들의 신이자 또 자신들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충성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보답해야 될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매 순간순간 내 삶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오늘의 워십 찬양이었는데요. 찬송의 가사처럼 찬송으로도 어떤 내 마음의 표현으로도 말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찬송으로라도 남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그 사랑의 보답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들어주시고요. 또 여러분께도 찬양으로 은혜를 계속 끼쳐드릴 테니까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밤 같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FM 채널을 통해서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 인권의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시리즈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부 만나보실 거고요. 또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가 메콩강이다. 자, 조용히 여기 타라. 여기 나거들이 많아서 배 뒤집어지면 큰일이니까 조심하고 중심 잡아서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이제 태국 들어가서 이민국 수용소로 가면 한국에 갈 수 있다.

0: 무슨 일로 오셨어요?
1: 저 이는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0: 지금 여기는 이미 한국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몇 명이나 돼요?
1: 8명입니다.
0: 그러면 탈북자들이 한국 가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국 가려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해요.
1: 에? 3개월이요?
0: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6개월, 1년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들 도와드릴 김모세 선교사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쉬시면서 한국 가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3: 고맙습니다.
2: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 이곳까지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기까지 육신과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한국에 갈 때까지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1: 와, 여기는 완전 삐까뻔쩍합니다.
4: 너무 고맙습니다.
2: 여기 여성분들은 이쪽 방으로 가서

0: 지내면 되고요. 내일부터 아침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테니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세요.
1: 예. 와, 아니 방도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좋습니다.
2: 아유, 미양 이모, 어린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
3: 예, 우리 철민이가 고생 많았죠. 철민아, 인사드려라. 우리 같이 지낼 분들이다.
4: 안녕하세요.
1: 귀여워라. 철민이 몇 살?
4: 5살이요. 엄마랑 한국에 갈 거예요.
2: 그래, 철민아, 우리 같이 한국 가자.

0: 오늘부터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될 겁니다. 어제 미얀마에서 무사히 도착했는데 여기서 지내는 동안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특별히 이번엔 5살 철민이도 같이 왔는데 여러분이 더 신경 써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근데 성경 공부가 뭡니까?
1: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는데 아까 옆에서 하는 말 들으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 잘하면 한국 빨리 보내준답대다.
3: 근데 저분 선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에 있을 때 미국 선교사가 사과 따먹은 아이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겨놓아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1: 중국에서 내 다른 선교사님 만났었는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지. 좋은 선교사들도 있는 것 같아.
2: 아이고, 그러면 다행이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네.
3: 우리도 그 성경 공부라는 거 열심히 해서 한국으로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4: 누나, 나도 성경 공부할 수 있어?
3: 그렇지. 출민아, 누나랑 같이 열심히 하는 거야.
4: 나도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우리 엄마 이제 안 힘들면 좋겠다.

0: 아닙니까?
1: 예?
2: 우리 철민이가 여기 베란다로 나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만.
1: 아니 우리 철민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2: 바로 발견해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여기선 치료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부탁해서 봐줬는데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0: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고생해서 왔는데. 아니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아이고 철민아,
1: 안 된다, 안 돼. 우리 철민이, 네가 어쩌다가.

0: 젊은이 엄마, 여기서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내일이면 한국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소?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1: 예. 분명히 철민이도 엄마가 한국 가서 행복하길 바랄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같이 행복해 하겠지요?
0: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니? 그 일들 이제 다 우리 가슴에 묻고 우리 이제 새롭게 살아가자. 우리 같이 있을게요.
1: 예, 고맙습니다.

0: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철민이는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세요.
1: 성교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2: 한국 가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우리 원수로 했던 남자손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 별님아, 그때까지 아버지하고 민호 꼭 지켜봐줘. 아버지,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인자 데리러 갈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헬기 추락을 계기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이 모든 계열사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조직 운영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육상에서 김을 대량 생산하는 연구개발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며 차세대 식량 생산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상기후와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 제주를 넘어 전국의 중소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5년 만에 핵심 첨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 추락한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됐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영내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미국이 안전을 원한다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보복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양측이 다시 무력 충돌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는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만큼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금융시장 불안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위치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다시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이 모든 계열사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조직 운영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개발과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등 주요 업무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가 전 계열사에 공식 도입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주로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외부 AI도 적극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장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중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개발과 제조뿐 아니라 구매와 물류, 서비스, 경영 지원 등 모든 업무 영역에 AI를 적용해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전면적인 AI 전환에 나서면서 다른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회사를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경영진이 직접 AI 활용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전사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양과 신의주, 해산 등 주요 지역 시장에서 쌀 가격은 1kg당 38,000원대까지 올랐고 옥수수 가격은

가격도 13,0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옥수수 가격은 불과 2주 만에 50% 이상 급등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 수확한 저장 식량이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햇 감자와 햇 밀, 햇 보리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일시적인 식량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곡식이 떨어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곡물을 빌려 끼니를 이어가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6월 초중순이 가장 식량 사정이 어려운 시기라며 햇감자와 햇보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다음 달까지 곡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량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고리대로 돈이나 곡물을 빌리고 있지만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앞으로의 상환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달러와 위안화 환율이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뒀을 때 북중 양측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밀수와 비공식 외화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북중 무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환율과 물가가 또다시 변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육상에서 김을 생산하는 연구개발센터가 전북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풀무원은 약 2,800평 규모 부지에 김 육상 양식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해 오늘 2029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육상 양식은 바다가 아닌 육상시설에서 바닷물과 비슷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김을 생산하는 기술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산 김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생산 여건이 악화되면서 육상 양식 기술이 차세대 해조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은 수출 효자 품목으로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센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 반응기 시스템이 구축돼 온도와 빛, 영양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김을 재배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내년 시범 판매를 시작한 뒤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어업인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육상 양식 기술이 미래 식량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식량 생산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상기후와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킹크랩과 갈치, 대게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오징어 어획량도 지난해보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원재료 수급 차질로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수산물 전문점들은 원가 부담 증가로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 품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식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노인 일자리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됐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가 계속되는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 제주를 넘어 전국 중소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했고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동해와 경남 밀양, 전남 여수 등 중소도시에서도 외국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지역에 따라 두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문화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숙박과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공항과 국제 크루즈 이용객 증가도 이러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5년 만에 핵심 첨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우디는 자연의 형태를 건축에 접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인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의 대표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완공은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만에 이루어진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되는데요. 높이 172.5m의 예수 그리스도의 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물이 됐으며 레오 14세 교황이 준공을 축복하는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이 공사 속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준공이 세계 건축사에 남을 중요한 이정표이자 가우디가 남긴 예술적 유산의 상징적인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5년에 걸친 대장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건축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공식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중 관계에서 군사 분야 협력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외교, 법집행,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및 분야별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에 중국 국방부장이 동행한 점을 들어 군사 분야 협력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개된 내용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중국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 한편 이번 시 주석 방북이 최근 급격히 밀착한 북러 관계를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함경남도가 5에서 2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이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고요. 강계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 소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삭주 14도, 강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6도, 삭주 25도, 강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사리원 15도, 개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7도, 장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지만 장진과 해산, 풍산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9도, 장진 8도, 풍산 5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해산 19도, 장진 18도, 풍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성진은 오후부터,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옹기 13도, 무산 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성진 21도, 옹기 17도, 무산 1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0: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궁금함이 있으시거나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끝 찬송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1: 아갑니다. 내 뜻과 정.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0: 열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에서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편 24편의 고백.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세상은 사람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시편 24편의 고백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하루하루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새벽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국립합창단이었고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첫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편 24편의 고백, 북한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바다 위에 두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겠느냐. 정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니, 이러한 자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전투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만유의 여호와, 그가 바로 영광의 임금이시다. 시편 24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강력히 굳건히 믿으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내용은이 은총이버 찬양과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영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 사랑 때문에.

0: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랑 때문에. 실천 없는 사랑은 가치가 없다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시스 마을에 프랜시스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문둥병을 유난히 무서워할 때입니다. 또 그때는 문둥병자가 엄청 많았다고 그랬죠. 그가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갈 때 한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문둥병자가 여기서 오고 아시스 프랜시스는 여기서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죠.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의 행동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잠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 흔적도 없어, 아무도 없었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고 햇빛만 내리쬐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자기가 만났던 그 문둥병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대접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느껴야 되지.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까지 불사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이야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우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 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0: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전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또 하루를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그렇게 앞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 땅의 창조주, 산과 들, 바다와 하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6월 12일 금요일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통일의 군사들로 준비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함께 북한에 들어가 2,500만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탈북민들 100명을 만나 북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 물으면 그들은 모두가 도와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국가적인 지원이나 국제기구들의 인도적인 지원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국민들은 그 구제 물자들을 보지도 먹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북한 땅을 용서하고 그 하늘도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북한 정부도 용서합시다. 또 나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빼앗아간 그 사악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외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남편들도 용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북한을 용서합시다. 북한의 국민들이

0: 임시 3대의 독재자들을 우상으로 숭배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망쳤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북한이 고난이 행군을 겪으며 가장 어려운 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탈북을 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북한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합시다.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는 있지만 지난날처럼 우리가 죄에 얽매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먼저 북한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시되었던 북한 하늘을 청청한 하늘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에 철이 되어 소산을 내지 못하던 그 땅에서 오곡백과 물결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북한에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교회를 어디에 세울까요, 하나님? 저희 고향 개성에 있는 자남산 언덕에 세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제가 살던 회룡의 오산덕에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산덕은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의 고향이고 지금도 그의 생가가 있는 사적지로서 전 국민이 그곳에서 북한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고 평양의 만수대 언덕처럼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저희 땅끝은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저를 가장 아프고 힘들게 했던 그곳 북쪽 땅 오산덕 언덕에 하나님의 교회 오산덕 교회를 세우고 저처럼 많은 상처를 안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함북도 해령의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 북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북한에서 태어난 김소희 자매 이야기를 그 간절한 소망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자매님이 나누어준 이 소망을 붙들며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김소희 자매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고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다온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날 달려들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성군 다윗왕, 그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고백한 시가 10편 23편인데 그가 고난당했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사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께서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의 모습,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슴 펴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환난은 물러가라. 염려는 물러가라.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따 악한 원수막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지배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배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많은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희망의 내일, 축복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라고 하지 않고 누가라고 한 것은 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 다가오고 그 환난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곤고함이 다가오게 되고

0: 사람 쪽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모들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가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완전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수치를 끌어다 내려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사람들이 갖고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그 문제도 우리는 예수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에게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렸던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마다 우리를 안고 가셨던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진 해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37절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 우리 주님께 전심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1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적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어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북도, 함경북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부산, 포항, 제주가 18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여수와 목포가 16도, 평양과 대전,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14도, 청진이 12도, 강계가 11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0도, 강릉과 대전, 광주가 29도, 춘천과 서울이 28도, 개성과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여수와 부산이 26도, 제주가 25도, 신의주가 24도, 강계 22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응이었습니다.
1: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에 이어서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1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 첫째,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에서 어떻게 부르나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고해요. 이 작은 표현의 변화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에 순종하면서 밧세바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얼마나 깊은 정죄감 속에 있었겠어요.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으로 죽었고 간통으로 낳은 아이마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을 죽게 만든 장본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 다윗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아픔을 통과한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지요.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고 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비록 죄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징벌과 회개의 과정을 지난 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인장을 찍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부부간에도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밧세바는 비록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함께 구속사의 명단에 찬란하게 그 이름을 올립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수치와 아픔을 통과한 자에게 구속사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주어진 징벌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피하려 하거나 원망합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위로하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 둘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26절부터는 암몬 자손의 라빠 성 점령 사건이 나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왕성을 점령합니다. 시기적으로 이 사건은 다윗이 한창 범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났어요.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어요. 다윗이 회개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우신 후에 강권적으로 다윗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그의 왕국을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범죄 중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들리는 승전보를 듣고 오히려 두려워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데 왜 일이 잘 풀리는 거지? 그랬겠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입시도 취업도 턱턱 잘 붙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근심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것이다. 28절에 보니 요압은 라빠를 모두 점령해 놓고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충신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에 가담하고서 그것으로 다윗의 약점을 삼아 쥐고 흔드는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평생 이런 요압에게 끌려다니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압을 다윗 곁에 두심으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능력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며 내게 꼭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존하게 함으로써 죄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힘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택자로 살아가는 내적 성결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착각하지는 않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낙태의 죄책감으로 죽음을 생각하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만 따르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4대째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진정한 회개의 의미도 모른 채 술과 음란에 빠져 지냈어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음란한 교제를 이어가면서 느껴지는 죄책감을 무시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낙태의 죄를 범했어요. 며칠 동안 저의 음란을 회개했지만 자책감에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 예배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라는 설교 말씀이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즉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주 예배에 집중하며 저의 음란과 교만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제 죄를 고백하며 지체들의 위로를 받고 살아났지요. 또 날마다 큐티하며 회개하니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 한 죄의 본성이 힘을 잃었어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적용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소망했지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 제게 자립신앙이 생기고 나서야 결혼을 허락하셨고 25절 말씀처럼 사랑스러운 두 자녀도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뭐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믿는 성공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다윗처럼 저도 남편과 아이들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기복신앙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내 열심히 앞설 때 그날 큐티 말씀을 떠올리며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요압의 청을 받은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라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와 자기 머리에 써요. 요압이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고 영광을 거둡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승리의 영광을 자기 머리에 얹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과거엔 전쟁을 이긴 후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명예, 소유, 안일만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몰아가고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다윗은 외적으로는 암몬을 정복했지만 내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승리하고 열매가 있어도 내적인 거룩이 없으면 공허할 뿐이에요. 거룩을 잃은 승리는 허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보며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결론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내적 성결을 사모하며 구속사를 깨달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인장을 받는

0: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일이 잘 풀릴 때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징벌과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나 때문에 상처입은 지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위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세상의 화려한 왕관을 쓰고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보다 내적인 거룩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낙태의 죄가 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영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 학문으로선 절대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학문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스턴 미스터 소일의 문답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교리, 위즈덤 이즈 더 신앙 고백. 하지만 이처럼 교리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나고 체험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에서 체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두고 만나고 대화를 하는 참된 교제가 있을 때만이 서로 대화할 수가 있고 참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며 기도하면서 귀시의 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장정현 총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아, 장정현이 설립자요? 총장이요? 목사? 알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하고 같이 사는 내 집사람도 다 몰라.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대. 응?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대. 응? 하나님만 아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게 또 포인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절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을 통해 기록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다시 살리고 세계를 다시 살리려면 그 학문성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의 밤을 세워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이같이 자꾸 보채 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오늘 내 오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른 아침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걱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설레임일 수도 있겠지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전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무언가가 짓누르고 있어 아침이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이 아침은 어젯밤에 그 아픔을 지우고 답답함을 지우고 또 다른 선물의 날처럼 설레임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여러분의 저력은 어떤 무대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도전을 한 번쯤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0: 하고 담대해라. 믿음은 어쩌면 용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승리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도전이 아닐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언제나 강한 마음과 용기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답답하지만 평안을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과 맞서고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고 수넴 여인이 애굽에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는 장면 역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잘 버틴다고 하는 것은 그 버팀이 곧 승리를 만드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길 수 없으면 버텨라.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며 주눅이 들고 여전히 비교하며 아파합니다. 요즘에 한 영상 속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말을 막 배운 아기가 밥 한 술을 뜬 아빠를 보고 아빠의 어깨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아구 잘하네, 탐스럽게 먹네, 아구 잘하네 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습던지요. 엄마가 아빠가 자기에게 하는 그대로 아이는 따라서 아빠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세상은 배운 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감동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얻는 시간, 그 새 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래서 그 버팀이 승리를 만드는 기적의 원동력임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복음성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새날 맞으셨는지요? 이 아침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주의 보좌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깨끗한 심령 위에 이 시간도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말씀에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아름다운 땅임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연히 사는 자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향하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0: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그 지역을 또 이 헬라 세계를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아주 생소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육신을 썩어질 것, 또 불결한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궁극적인 영적 자유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의 철학 세계관 중에 이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제2의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라고 하죠. 새로운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이제 훌훌 털어버리면 이 우주를 시작한 근원적인 시원자,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the one, 유일한 한 존재, the one.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 일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자, 유일한 한 존재, 이걸 이제 한자로 일자라고 하는데 그 일자로 회귀하여 합일하는 것, 이걸 이제 궁극적인 구원과 또 인생의 궁극적인 이 목표, 이 육신을 털어버리고 이제 죽음 너머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도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 순수하게 정화된 영혼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육신이 같이 산다. 이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으면 썩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썩은 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향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던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고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게 아닌가, 부활은 없는가, 예수님은 있었지만 부활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회의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음이 교회에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사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 자,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이 전해 주신 말씀과 전승을 받죠. 그 전승이 전승 중에 하나가 성만찬에 관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바울 서신을 쭉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구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알았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초대교회에서 받은 전승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초대교회에서 받은 전승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은 나중에 이제 복음서로 하나로 통일되기 전에 이 부활에 관한 중요한 사도들

가르침을 기록했던 이 목록집들이 아마 이렇게 파편적으로 교회마다 이렇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것을 교회에게 그대로 전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1절 뒤에 너희가 받은 것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전했다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나의 창작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줬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순환과 또 부활에 관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전해줬고, 너희가 이 귀한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럽니다. 섰다라는 건, 복음 위에 섰다라는 건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 생명을 얻고 자라서 굳게 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받은 복음은 그냥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로 전해진 아주 소중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자,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이걸 뭐라 그러냐, 영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2절 끝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칭의를 얻는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를 포함하는 이 성화의 정과정을 아주 총체적으로 말하는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보면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새가 날라와서 쪼아먹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키고 붙들고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부활을 들으니까 아유 뭐 좀 황당한 얘기네. 이게 뭐 그냥 그런가. 그래서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헛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이 말씀,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처음 자랄 때는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믿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잘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절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 이 복음은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혼자 깨달은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은 기 말씀 모음집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말씀 모음집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모음집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말씀이 비슷한 부분들 여러분 종종 보시잖아요. 이게 같은 이 자료, 초대교회에 있던 같은 말씀의 목록집들을 활용했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록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부활의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복음은 성경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고린도전서가

돼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을 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완성된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자 모세는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말합니다. 느비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성경, 나머지 성경들인데 이게 이제 그 케투빔, 그래서 이 케투빔은 시가서, 지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그 당시 세 부분으로 이제 분류했죠. 토라, 예언서, 시가서, 지혜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얘기는 뭐냐? 구약 성경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27절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 쓴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다음에 44절, 24장 44절 누가복음 여기 보면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니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44절에 모세의 여기 보면 율법, 율법서, 토라, 선지자의 글, 선지서, 예언서, 느비임이죠. 그다음 시편에 시편을 비롯한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애가 이런 쭉 이 이걸 이제 이 케투빔 그래서 이제 지혜서를 말하죠. 이 모든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44절 중반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취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 이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쓰이지 않았을 테니까 구약성경이 예언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오시면 자,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모든 것을 전했고 이것은 성경대로 구약성경 전체죠. 토라, 예언서, 선지서 다 예언서, 그다음 지혜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를 갖고 있냐? 부활의 증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누구냐? 게바, 베드로. 그리고 후에 열두 제자.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아유 그냥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영이 일자에게로 올라가기 전에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였던 환영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생선 토막을 드시고 떡을 드시고 그리고 소수에게만 나타났다는 게 아니죠. 부활해서 베드로 열두 제자 그 다음에 후에 6절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정도를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며칠 동안 보이셨다고요? 40일 동안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일시에 몇 명? 500명. 그러니까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목격자가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다메섹에 나타나신 것은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막 쓰러질 정도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계신 거죠.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가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밧모섬의 동굴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쓰러진 사도 요한을 어루만져 주시죠. 손을 대시죠. 영적으로, 영체면은 손을 못 댑니다. 실제로 대신 거죠. 자, 그래서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말하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이 있고 심지어 나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으나,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살 수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기쁘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원망과 짜증, 불평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냐고. 이전에는 좋을 때는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주님이 시작했는데 결론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요.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은 이 입술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혜고 끝까지 은혜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내가 고안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폐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부활의 복음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정수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앞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소망을 주는 복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은혜로 예수 믿은 우리,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사도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은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명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사용하였죠. 그가 전한 이 복음이 흘러흘러 오늘 이 먼 나라에 있는 저에게까지 오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은 언제 들어도 가슴 뛰는 큰 사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수고한다는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온유한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며 무엇이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했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평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아래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산 위로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름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내게 부어져야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의 하나하나하나가 저는 여러분에게 내 삶을 물들여가야 되는 모습이요,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며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정말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눈물을 가진 그런 성도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온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온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을 살아갈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모습에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세상은 꼭 정글과 같아요. 너무 약한 짐승이 살아가기에 세상이 너무 거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야. 때로는 발톱을 날카롭게 다듬었으면 좋겠고 이빨을 강하게 훈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절대 도태되지 말고 넌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위에서 지배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형편을 초월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단 말이죠. 왜? 온유에서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그건 나약함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글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그렇게 살 때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게 맞는가? 온유해.

0: 해도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게 맞는가? 온유를 과연 주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보며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짐승이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 안에서의 모습을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생마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말이라고 하는 짐승 안에 담긴 힘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대단하면 아예 그걸 힘의 단위로 써서 마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이 어마무시한데 그 힘이 야생마 시절엔 뭐예요? 울타리를 부수기도 하고 사람들을 뒷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의 사나움이 야생마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가 누군가에게 잡혀지고 길이 들여져서 어느 순간 그 힘을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않을 수 있게끔 주인의 손에 온전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만들었을 때 프라우스 이렇게 언어로 표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주님의 온유라고 하는 복은 우리가 주님께 어찌 보면 길들여진 것 같이 야생마 같은 성품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워온 정말 그런 치열한 경쟁의 마음 어떻게든 이기겠다라고 하는 고집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눌려진 길들여진 모습이 아 이게 온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온유의 가장 큰 본을 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1: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0: 아멘. 아, 그래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순간에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만큼의 어마무시한 에너지의 총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심판자인데 한순간에 십자가 곁에 있는 로마 군병들 다 쓰러뜨려버릴 수 있고 그들이 높여놓은 대제사장의 권력, 산헤드린의 공회의 그런 힘들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사명 안에 순응하여 이 땅의 삶을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정말 사명을 이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간 안에 무엇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온유라고 하는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넘치는 힘을 제어했던 거구나. 아, 그 넘치는 에너지를 온유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제어되기에 아, 예수님의 삶이 안정적이었던 거구나. 여러분 아무리 미칠 듯한 힘이 있어도 이게 제어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찌 그 사람과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참 안정적인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디도서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0: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온유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무엇 되길 원해요? 온유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에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온유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아, 온유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기본적인 성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놓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배워 얻어지는 것이 온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온유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사람들에게 위축돼서 정말 사람 눈도 못 쳐다보고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위축된 모습이 온유가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만든 가짜의 모습이고 진짜 온유는 아주 강성한 힘이 있지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건 복으로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져서 인간이 배워지고 습득되어

0: 이어지는 성품의 힘이 온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게 온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이 땅의 삶을 온유해야 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배워서 모든 상황,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진짜 이 땅의 삶을 온유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제를 가지고 있을까? 몇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뛰고 싶어도 주인이 그만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 걸음을 멈추듯이, 아무리 지금 앞에 있는 풀을 뜯고 싶어도 주인이 달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대지를 박차고 미친 듯이 달리듯이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순응되어진 상태, 아 이게 온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상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0: 아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내 안에 선명하게 있으면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걸 순종할 수 있다고. 그게 프라우스고, 그게 온유한,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모습이라니까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주인에 대해 그분이 나보다 크시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때로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 많은 걸음을 무엇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말이 왜 주인의 말에 대해 멈추고 달리고 하는 걸까요? 주인이 나보다 크다. 주인이 나보다 더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순응의 모습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 경주마들은 물론 옆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눈 가리개를 하고 달리잖아요. 눈을 가렸는데 달린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 위에 있는 기수에 대한 아주 철저한 복종적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 성경 읽고 사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이 순종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내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꾸 뒷걸음질 치며 반항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결단하게 되고요, 그 뒤를 쫓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유의 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걸음 앞에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순응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의 정말 답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저 작은 마리아, 작은 여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게 그게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의 30여 년의 기다림이 있을 때 그게 쉬울까?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정말 고리 불황자 같은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렇게 변

0: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같은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삶이 쉬웠을까?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큰 권능자로서의 예수에게 공생애의 모든 걸음, 이 땅에 오심부터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전 여정이 어찌 보면 하나같이 이상한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한 전능자에겐 그 걸음이 꼭 이렇게 걸어야 되는가 하는 이상한 걸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응하며 따라가는 모습.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은 온유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요.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함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 저는 너그러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온유의 복이 부어지면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도 가능해요. 성경에 보여지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로 가서 볼 겁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0: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은근히 알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나이 40에 자신의 눈에 거스리는 사건 앞에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일이 탄로 될 때에 이걸 위해 덮기 위해 거침없이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습도 나오고요. 미디안 도망가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날 때 또 목동들과 싸우며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거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자요. 그 사람의 일반적인 성격이 다 눌려 있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뒤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온 내 성격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격의 모습을 무엇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 위를 눌러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이 같은 게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스 여인을 취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비방의 내용이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 역시 모세가 구스 여인 취했다는 것 때문에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비방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이긴 한데요. 이게 모세에게는 작은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을 이끄는데 미리암도 아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랑만 얘기하냐? 우리랑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권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빌미는 구스 여인으로 시작됐지만 말이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너랑만 말했냐? 우리랑도 말했다라고 말하며 모세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을 콕 하고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툼이 벌어지면 또 누군가를 비방하겠다고 생각하면 비상한 능력이 하나 생겨요. 내가 무슨

0: 말을 할때저 사람이 아플까? 이걸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그걸 찾아갖고 무엇하는 거예요? 콕 찔러주는 거예요. 뭐 하나도 안 아픈데 찔러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급소를 찔러야. 여러분 표정이 급소를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이게 원래는 비방의 핵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 영적 권위에 대해서 흔들 때 모세가 힘들 거라는 걸 알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꺼이 그의 약점을 물고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모세가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다스릴 수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에 그곳에 내가 일희일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빌미를 제공한 거면 그 빌미에 대해서 내가 수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 때문에 엉뚱한 싸움에 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지 않는. 성경에 한 사람만 더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이요. 시작.
1: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0: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뭐 우리에게는 아무 타격감이 없지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성에서 쫓겨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이가 쫓아와요. 쫓아오면서 다윗과 그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저주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잘됐다 가라! 가라! 막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사울의 친족인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돌멩이를 던져대며 가라! 가라! 잘됐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해서 쫓겨나가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어떻게 보면 상처에다 소금 치듯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이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주위에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나고 있지만 홀로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여전히 따르는 백성들, 용사들이 그 곁을 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사들 가운데 혈기 올라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왕이요,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저 시므이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누가 말려요? 다윗 왕이 말려요. 들어야 될 말인가 보다. 내가 듣겠다. 다윗이 말려요. 용사들이 옆에 버티고 서 있는데 그걸 참아낸단 말이에요. 그걸 다스린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힘을 쓸 때와 힘을 쓰지 않을 때가 정돈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힘을 쓸 때와 힘을 쓰지 않을 때가 여러분 안에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시면 전쟁해야죠. 용맹하게 힘을 내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전쟁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툼이 내 인생에선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 앞에 잠잠할 땐 잠잠하고 심지어 욕을 먹을 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땐 핍박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에 훈련되고 정돈되어진 마음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곁에 용사가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다 용사가 있어. 오른손 용사. 그런데 그런 힘이 있어도 지금 그런 힘을 쓰는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 때인지, 화를 내면 안 되는 때인지,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들으면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제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황에 대한 지혜 안에서 철저하게 내 삶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인해서 정돈되어진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장소, 이 모습으로 부르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0: 제어되어진 상태로 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내 충동적인 감정 위에 뭐가 부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유의 복이 부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유의 복으로 드러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의 불꽃을 다시 지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저 북녘 땅까지 복음의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2019년 6월에요.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 음악가 베토벤이 남긴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한 줌이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1826년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동료 피아니스트였던 안톤 할렘이 직접 받았던 이 머리카락은 당시 낙찰가만 무려 5천만 원이 넘어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2024년에 첨단 유전자 기술로 이 머리카락을 정밀 분석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아주 슬프고도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토벤의 몸속에서 일반인의 무려 수십 배가 넘는 치명적인 수치의 납성분이 검출이 된 거죠. 그동안 베토벤이 음악적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약을 멀리했다고 알려졌지만 진짜 팩트는 정반대였습니다. 베토벤은 평생을 괴롭힌 복통과 두통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당시 의사들이 치료를 위해서 처방했던 연고와 약물에는 하필이면 이 치명적인 납성분이 가득했던 거죠. 몸을 고치려 먹었던 약들이 오히려 베토벤의 온 몸을 무섭게 마비시키고 있었던 비극적인 역설이었습니다. 청력을 잃고 독수와 통증으로 가득했던 그의 30대에 40대는 그야말로 처절한 가시밭길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이토록 깨어지고 얼룩진 육신을 통과해서 나온 베토벤의 마지막 유작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쁨을 노래하는 교향곡 제9번 환희의 송가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연약함으로 얼룩질 때가 많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나를 사방으로 옥죄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그저 지금 고통스러우니 나중을 위해서 무조건 참아라 하는 그런 냉정한 훈계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의 겉모습이 아무리 깨어지고 척박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악장을 가장 눈부신 은혜와 환희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아침 출발하면서부터 지치고 낙심되신 분들 계시죠? 나를 둘러싼 환경의 아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가장 완전한 지위를 시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오늘 한번 의지적으로 힘을 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유 최고의 작품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은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에 이제 일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 혹시 아침부터 좀 지친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가 예배드릴 주일이 곧 다가온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하루의 일상도 잘 좀 마무리 하실 수 있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사연을 보내실 수 있고 또 어플에서는 깨끗한 음질로 또 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극동방송 아직도 깨끗하게 잘 들리지 않는 지역에 계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을 좀 소개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께 정성껏 만든 말씀 카드 만나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도 우리 홍 작가님께서 열심히 그린 손그림과 손글씨로 여러분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말씀 카드 자동 링크로 보내드려요. 그럼 그거 클릭하시면 예쁜 말씀 카드 나오고요. 오른쪽 위쪽에 보면 내려받기가 있어요. 그거 내려받으셔서 휴대전화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링크만 갖고 계시면 한 달쯤 지나면 저희가 이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좀 지워지거든요. 여러분께서 미리 잘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풋사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보기 좋은 곳에 넣어주시고 그냥 아 예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혹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좀 묵상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 성경의 무림고수를 만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무림고수이기도 하지만 전도의 또 무림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도전받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귀를 좀 쫑긋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쌍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꼈는데 잠시 후에 또 성경의 무림고수 통해서 또 전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전도에 또 지혜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장대진 아나운서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오늘 정말 귀한 전도자 장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알고 지내온 지 세월이 적지 않지만 뵐 때마다 그렇게 큰 도전을 받고 장로님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감동과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광주 포도원교회를 섬기시는 홍공숙 장로님이시고요. 아, 전도가 본업이다. 일평생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다. 아, 이런 말씀을 늘 하고 계시고 성경 암송의 대가 그리고 출동 전도. 전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갖고 섬을 건너가서 어르신 전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분 원하는 또 맛있는 음식을 해가시고 정말 전도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아니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장로님 말씀 바로 듣는 게 좋습니다. 홍공숙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주 포도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전도자 홍공숙 장로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우리 장로님은 네. 홍장로가 간다라는 네. 극동방송 네. 출동 전도 프로그램을 13년 동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어떤 프로예요?
1: 네, 광주 극동방송이 개국을 하면서 네. 그래도 극동방송인데 전도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줄 사람을 찾다 제가 예,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국으로나 이렇게 문자로나 사연을 주시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사연 주시면 대한민국 어디나 네, 어디나 아, 출동해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가까운 교회 연결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좀 전도해 주세요 하고 전국에서 네. 막 이렇게 문의가 쇄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기도하고 가야죠.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네. 대한민국 어디든 네, 갈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0: 제가 장로님 그 방송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게 네. 섬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네. 이제 그 며느리가 신청을 했을 때 네. 뭘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전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네. 그럼 전복을 한 짝을 네. 장로님 돈으로 사서
1: 네, 자비량으로 다닙니다.
0: 건너가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건 며느리가 보낸 겁니다. 그러신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며느리가 보냈습니다. 딸이 보냈습니다. 야. 이렇게 하고 갑니다.
0: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네.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셨을 텐데 네. 네. 혹시 잊지 못할 전도 대상자 또 아주 은혜로운 또 간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생각나시는 것 좀 소개해 주세요.
1: 사실 광주에서 여수까지는 1시간 40분.

0: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네.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셔야 된다고 사연을 주셔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요수까지 네 번을 찾아갔습니다.
1: 네 번이요?
0: 네. 한 번 가도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두 번 가도 세 번 가도 그래도 사연 주신 분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네 번까지 요수를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네, 병중 세례 받으시고 가까운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네 기독교장으로 장례 치르고 했습니다.
1: 아니 그 가족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겠어요.
0: 네네 그랬죠. 네 아드님이 사연 주셨는데 장로님이세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 근데 절대 아들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으신 분이라 제가 여태까지 전도하면서 그렇게 완고하신 분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그래도 기쁨으로 네 번까지 네 요수까지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 영접해서 너무 감사하죠.
1: 정말 감사하네요.
0: 네.
1: 사실 뭐 장로님이 네. 출장비를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자비량으로
0: 자비량으로
1: 시간을 하루 종일 쓰고 선물까지 사가시는 귀한 분인데
0: 네.
1: 아, 그 아드님 입장에서는 온 가족이 네. 감격 속에서 정말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네요.
0: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예,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네.
0: 아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 아멘.
0: 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고
1: 아멘,
0: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그 장로님 전도가 본업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0: 네.
1: 사실은 광주에 계신 분들은 장로님을 많이 아시는데
0: 네.
1: 남편 회장님께서 이게 네. 중견 아주 큰 건설회사의 회장님이기도 하신데
0: 네 맞습니다.
1: 할 일이 좀 많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도 일도 좀 보셔야 되고
0: 아니죠. 저한테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요즘 진짜 매일 노방전도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전도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네. 이랬어요. 전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네. 그리고 전도가 너무 재미있고 23년째 본업이라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전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전도대원들 주중에 다 훈련시켜서 같이 똑같이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진짜 행복합니다.
1: 아니,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습니다.
1: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제가 네. 매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꼭 보셔야 돼요.
0: 네.
1: 이게 지금 방송국 조명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 얼굴에서 그냥 성령의 은혜로 광채가 지금 나오는 모습을.
0: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1: 아멘.
0: 네.
1: 행복해 보이십니다, 장로님.
0: 네, 네.
1: 아, 장로님,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오신 이 전도 노트를 보고
0: 네.
1: 너무 감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0: 네.
1: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보이실 텐데 장로님이 조그마한 수첩 두 개를 들고 오셨어요.
0: 네.
1: 하나는 기도 수첩이고 하나는 태신자 수첩인데
0: 네.
1: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0: 네 맞습니다.
1: 이 페이지에.
0: 네.
1: 그리고
0: 네.
1: 1929라고 써 있는데
0: 네.
1: 이 1929명이에요?
0: 네. 수년간 이렇게 태신자들 만나면 기도 수첩에 이름 써서
1: 네.
0: 지금까지 1929명의 명단이 지금 있어서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진 것은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등록을 많이 하셨는데요?
0: 많이 했습니다. 네.
1: 와 지금 네. 이름들이 네. 여기도 또 첫 페이지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써 있고요.
0: 네.
1: 이름이 쭉 한 페이지 가득한데.
0: 네. 한 페이지당 네, 51명입니다. 이게 지금.
1: 아,
0: 한 페이지당 그러세요? 51명씩이.
1: 어우, 네. 저는 근데 확실하시다. 페이지 끝에 누적 인원이 있어요.
0: 아, 네, 써놨습니다.
1: 1566명. 지금 네. 현재까지는 1929명이.
0: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정리한 겁니다.
1: 야,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노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0: 네.
1: 그럼 너무 놀랍게도 동그라미 친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영접 기도를 한 거 정도가 아니라.
0: 등록.
1: 교회 등록 기준으로.
0: 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로 저는 또 연결해 줘서 등록하신 분들은 빨간 걸로 동그라미가 쳐진 겁니다.
1: 근데 최근에 쓰신 지금 페이지에
0: 네.
1: 한 페이지 절반 정도가 이상이 등록이 좀 돼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장로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0: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쉽습니다. 네.
1: 저는 이렇게 기도 수첩에 이름 네. 써나가기 시작하시면서
0: 네.
1: 전도 대상자 중보기도 하신 건 몇 년이나 되신 겁니까?
0: 23년.
1: 23년.
0: 네. 하면서.
1: 그럼 이 지금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0: 네.
1: 장로님 기도 노트에
0: 네.
1: 이름 올려놓고 네. 가장 늦게 전도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0: 네, 20년 만에 작년에 오신 분이 있었고요.

0: 20년 만에.
1: 네네. 본인이 네. 20년 만에 왔습니다. 장로님 만난 지가 20년 됐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30대가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분은 직장생활 주일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아하. 직장이 바뀌어서 이제 주일날 바뀐 곳이라
0: 와.
1: 그렇게 힘들 때마다 장로님 기도 요청 해줘서 응답을 다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20년 야. 만에 오신 분, 17년 만에 오신 분, 10년 만에 오신 분은 많고요.
0: 아.
1: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0: 야.
1: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역사해 주십니다.
0: 아 이게 한 5번 정도 전도 해보고 안 되는구나 할 사람은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1: 이게 그런 분들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이고
0: 네.
1: 저는 전도가 왜 쉽냐면 올 때까지 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전도는 인내와 끈기가
0: 야.
1: 필요합니다.
0: 우리 장로님 수첩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명단에 네. 올라가는 사람은
1: 네.
0: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네요.
1: 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만
0: 네.
1: 그래도 제 수첩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야.
1: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0: 네.
1: 네,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중에서도 영접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0: 네, 네.
1: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교회 와서 등록할 때까지 기도하고 야. 있습니다.
0: 영접기도 한 게 끝이 아니고
1: 네네.
0: 교회 등록해서.
1: 등록까지 등록한 사람만 동그라미 쳐집니다.
0: 근데 이렇게 많이 동그라미가 돼 있고
1: 네.
0: 그 제가 장로님 기도 생활을 깊이는 뭐 다 안다고 할 순 없지만 매일 새벽 나가는 건 기본이고
1: 네 매일 밤에도 기도하고
0: 매일 밤에
1: 집에 있으면은
0: 네.
1: 안 빠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0: 야 그럼 교회 가서 매일 밤 기도하고
1: 네.
0: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1: 네.
0: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도 새벽 기도할 때 또 전도 대상자 기도하시고
1: 네 맞습니다.
0: 장로님 그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이분
1: 네.
0: 개인 신상도 다 기억하신다면서요.
1: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0: 네.
1: 10년 만에 만난 사람도 딱 보면 이름이 다 기억나고요.
0: 와.
1: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모르죠. 어느 아파트 사신 것까지 기억이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년 만에 만났는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다 이름이 생각이 나요.
0: 딱 보면 기억이 나요?
1: 네.
0: 그 사람도 놀라겠네요.
1: 네.
0: 야.
1: 지금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 이래요.
0: 야.
1: 네.
0: 아니 수첩에 하나 더 있어요, 장로님.
1: 네.
0: 요거는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고 뺄 겁니다, 이렇게.
1: 네.
0: 네 살짝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전화번호하고
1: 이름, 주소,
0: 이름하고 주소.
1: 예, 네, 생일이 옆에가 왜냐하면 왜 꼭 나이와 생년월일을
0: 이게
1: 정리합니다.
0: 보니까 빨간색으로 72년, 67년,
1: 네.
0: 뭐 85년.
1: 네.
0: 이 태어난 연도를 지금 네, 이렇게 네, 보여주는 네. 거죠, 이렇게?
1: 이 사람의 맞는 말씀과
0: 와.
1: 또 좋은 글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0: 아하.
1: 반드시 옆에다가 제가 나이를 같이 해놓습니다.
0: 그럼,
1: 이름, 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나이까지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저는 전도가 이제 80% 됐다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대신자 현장 수첩이고요.
0: 와.
1: 지금까지 저희 집에 엄청 많은 여기 태신자가 수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아서 못 갖고 오고 오늘은 가벼운 것만
0: 아.
1: 가져왔습니다.
0: 가벼운 것만 갖고 오신 네. 게 이 정도입니다.
1: 네,
0: 지금.
1: 네. 빨간 거 쳐진 건 등록한 사람들.
0: 이미 여기도 등록한 분이 있고.
1: 네. 네.
0: 장로님 그 포도원교회 섬기시잖아요. 광주에.
1: 네.
0: 1년에 장로님이 네.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
1: 네.
0: 태신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1: 아 인도자들이요.
0: 네네네. 네,
1: 해년마다 다르고요.
0: 네.
1: 작년에 보니까 네, 70몇 명.
0: 장로님 혼자?
1: 네. 1년에.
0: 와.
1: 네.
0: 그리고 포도원 교회가 아니더라도
1: 네.
0: 근처 교회까지 등록을 다 시키시는
1: 네,
0: 거 아니에요?
1: 네, 그거는 제가 등록수를 안 오고 여기에만 태신자 수첩이 있으면 빨간 거 동그라미만 칩니다.
0: 야,
1: 네.
0: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1: 가까운 교회 연결해 준 거는 네, 네.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또 등록 수첩이 있어서 6개월 이후에 세례 받을 때까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0: 아, 세례까지
1: 네, 세례까지 또 세례 받을 때 선물 다 해주고요.
0: 네.
1: 매주마다 등록할 때 이름을 쓰고 하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네,
0: 야.
1: 이번 주에 누구누구 등록한 사람들 이름 다.
0: 네,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네, 행복하셔야 되겠죠.
0: 네.
1: 네.
0: 아, 전도를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 네.
0: 일단 될 때까지 한다.
1: 네. 올 때까지.
0: 그리고 하나님이 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 네.
0: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게 감동이 됩니다.
1: 네.
0: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되는 게
1: 네.
0: 그 우리 장로님은 전도가 본업이라고 지금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고
1: 네.
0: 아침 저녁엔 기도하시고
1: 네.
0: 그 남편 회장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자네는 늘 밖에만 돌아다니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1: 아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고 너무 그게

0: 감사하죠.
1: 아, 그러세요? 네.
0: 그래서 전도는 삶이다. 네. 제가 어떻게 뭐 잘한 것이 아니고 네. 얼마만큼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남겨오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 예, 우리는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1: 아멘, 아멘.
0: 그리스도의 사랑. 네. 이러기 때문에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아무 말 안 하고 그 대신 열심히 남편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다 해놓고 다닙니다.
1: 네, 네. 새벽에 매일 회장님 출근하기 전에 네. 아침상도 직접 그 새벽에
0: 다 합니다.
1: 새벽에도 갔다 오셔서
0: 네. 와. 그래서 일찍 3시 50분에 교회 갑니다.
1: 아, 3시 50분에 네, 교회를 네. 가셔서
0: 네.
1: 기도 다 하시고
0: 네.
1: 또 일찍 와서 또 집안일 하시고
0: 네, 네.
1: 그 남편 회장님이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는 직원한테 그런다면서요.
0: 네.
1: 야, 예수를 믿으려면
0: 네.
1: 우리 집 홍장로 같이 믿어라 그러신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1: 야.
0: 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1: 네.
0: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죠.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1: 그러니까 집에서도 완벽하게.
0: 네, 제가 좀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1: 아, 이거 지금 1929명 보니까 완벽하세요, 지금.
0: 네.
1: 숫자까지 지금.
0: 자, 다 통계 냅니다. 매일 만난 사람들 이름 쓰고 수첩에 이름 쓰면서
1: 야.
0: 특이사항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니까 이름만
1: 네,
0: 써도
1: 네.
0: 이 사람이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현재 어떻고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감사하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네, 네.
1: 사실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로 지금
0: 네,
1: 오셨단
0: 네.
1: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장로님이 사실 이렇게 보면 한 3대나 5대쯤
0: 네.
1: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사실 그게 아니라 당대의 예수님을
0: 네,
1: 만나셨다고요.
0: 저희 친정엄마만 네, 예수 믿으셨고.
1: 네.
0: 네.
1: 그리고 네. 성경 말씀이 마음에 충분히 쌓였을 때 비로소 전도할 때 좀 강력한 힘이 되더라.
0: 네, 맞습니다. 자신감이죠.
1: 성경 말씀은 언제 이렇게 암송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제가 교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몇 절씩 주면서 암송해오라고 이렇게 그때 목사님들이 하셔서
1: 네.
0: 그걸 완벽하게 다 암송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암송이 너무 잘 되는데.
1: 암송이 재밌어요?
0: 네. 그래 저희 교회에서 네 30년도 훨씬 전에 갑자기 그 우리 전교인 암송 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암송해서 암송 대회 하기 전에 21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 암송 잘하려고
0: 네,
1: 작정 기도를
0: 네,
1: 하셨어요?
0: 네, 새벽마다 예물 올리면서
1: 예.
0: 하나님이 저 이번에 암송 대회 있는데 사실 대학생들도 많고 머리
1: 야.
0: 좋은 학생들도 너무 많은데 전교인인데 저는 30대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잘할 수 있게 해주라고 1등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암송했는데 1등을 했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0: 네.
1: 암송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0: 네.
1: 20일을 작정하셨다는 것도 놀랐고
0: 네.
1: 그냥 한 게 아니라 딱 매번마다 예물을 또 드리면서 주님께
0: 네. 새벽마다 21일 동안
1: 이야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시는군요.
0: 네. 하나님 은혜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몇 구절을 암송하셨길래 1등 하셨어요?
0: 네. 네. 한 거의 600구절을 네, 창세기부터 이렇게 포인트로 빼서 이제 뭐 장절체 암송한 것도 있는데 그때 너무 암송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저녁마다 저희 남편이 확인을 해줬어요. 암송한 것을. 노트가 있어서
1: 네.
0: 하고 하나 틀리면 다시 전부터 하나 틀리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어린이가 3살짜리였는데
1: 네.
0: 그 아이 데리고 가능하더라고요.
1: 야,
0: 네.
1: 609절을 완벽하게 암송해서.
0: 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1: 1등을 하셨네요.
0: 네.
1: 야.
0: 그거를 다 모에 모여가지고 암송된 사람들 다 썼어요.
1: 써요?
0: 네. 암송한 걸 다 오후 내내 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 2, 3등을 이렇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저녁에 암송을 다 시켰어요. 전교인 앞에서요.
1: 네. 포도원 교회는 정말 세네요.
0: 네.
1: 보통은 암송을 이렇게 600구절을 하지도 않고
0: 네.
1: 잘해야 뭐 로마서 오늘 뭐 1장 해봅시다.
0: 네, 네.
1: 8장 합시다. 이렇게만 가거든요.
0: 네.
1: 600구절을 제시하고 그걸 또 아니, 일일이 쓰게
0: 저만
1: 하고.
0: 저만 600구절을 했고 이제 2등, 3등은
1: 네.
0: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씩 했는가. 다 쓴 걸 가지고 거기서 등수를 매겨서 저녁에 또 다 암송을 하게 했어요. 전교인 앞에서.
1: 근데 이렇게 암송을
0: 네.
1: 하고 나서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0: 네.
1: 엄청나게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면서요.
0: 자신감이 있고요.
1: 네.
0: 어떤 공격이 와도 일부러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1: 네.
0: 막 공격하죠.
1: 네, 네,
0: 그럴
1: 네.
0: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공격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전도에 자신감이 있으면서 담대하면서 어떤 야. 사람을

0: 안 나도 네 할 수 있어서 이게 참 많이 유리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오늘 광주 포도원 교회 전도왕 1929명 이 생명 수첩을 가지고 매일매일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홍공숙 장로님 모시고 은혜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우리 광주 지역에서 홍장로가 간다는 프로를 무려 13년 전도를 하기 위해선 내 물질과 시간을 모두 다 쏟아붓고 계시는 귀한 장로님입니다. 지금 성경 암송대회 네. 젊은이들을 제치고
0: 네.
1: 무려 609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교회에서 암송을 해서
0: 네.
1: 1등을 하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전도 현장에서 강력한 네. 파워로 작동을 한다고
0: 네,
1: 하셨는데
0: 네, 네.
1: 현장에서 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사용하시는 말씀이 어떤 게 있는지.
0: 제일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 아,
0: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떤 권세를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1: 네.
0: 네, 너무 쉬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 네.
0: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1: 아멘,
0: 영생.
1: 아멘.
0: 네,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1: 네.
0: 네, 영생 선물 받고 싶으시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고
1: 네.
0: 뭐 지옥이 어디가 있냐, 천국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봤냐 이럴 때마다 말씀으로 네,
1: 네.
0: 많이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따진 사람들은 말씀 찾아서도 네, 네. 요즘 핸드폰이 있어 말씀 찾아서
1: 보여주시고.
0: 하나님 말씀이죠? 있지요? 네, 이렇게 하면서
1: 아하.
0: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능력이 나타나고
1: 야.
0: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1: 네.
0: 말씀 충만이 또 말씀 암송이 능력입니다.
1: 아멘, 아멘.
0: 네.
1: 진짜 전도 현장에서
0: 네.
1: 확실하게 경험하고 계시고.
0: 네네, 맞습니다.
1: 아까 그 뭐 네 번 전도하시고
0: 네.
1: 영접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0: 네.
1: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 전도도
0: 네.
1: 여러 번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0: 많죠. 어떤 분은 네, 정말 딱 가서 만났는데 벌써 가슴까지 다 끝났어요.
1: 아.
0: 그럴 때는 이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눈으로 하죠. 자, 혹시 내 말이 들리면 엄마, 이렇게 내 말이 들리면 눈 한번 깜빡 걸어보거나 그러면 예수님 영접시키고 눈가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오전에 가서 아침에 가서 영접기도 했는데 오후에 천국 가신 분들.
1: 야.
0: 또 어떤 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엄청 힘들어서 막 악을 쓰면서 그런 보신 분들은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해주고 특별히 23편 6절에 글죠.
1: 네.
0: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반드시라 그죠. 옛날 정년대 반드시
1: 네.
0: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 아멘.
0: 그가 암송 시켜주고 아멘 하고 그러면 잠잠해지면서 또 네, 천국 가시고
1: 잠잠해져요.
0: 네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딱 선포하면 잠잠해지면서
1: 네.
0: 그럴 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영접기도 하고 합니다.
1: 예수 안 믿고
0: 네.
1: 돌아가실 뻔한 분들 같은
0: 네.
1: 경우는.
0: 네.
1: 사실 원수 마귀도
0: 네.
1: 그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0: 영적 싸움이 심하죠.
1: 그게 현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게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오랜 동안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영접하고
1: 네.
0: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1: 야.
0: 그래서 이 가족들의 중보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저는 진짜 많이 하고
1: 네.
0: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강팍하면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1: 아하.
0: 순수하게 그렇게 강박했다가도 딱 만나서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방문해보면 90%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겠다는 모든 가족들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훨씬 수월합니다.
1: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
0: 네.
1: 10년, 20년, 30년 안 된다고 좌절할
0: 네.
1: 게 아니네요.
0: 네네, 맞습니다.
1: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0: 네.
1: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군요.
0: 맞습니다. 저는 그걸 진짜 많이 체험했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가족들의
1: 그럼요.
0: 구원.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1: 아멘.
0: 네, 하나님은 아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느니라.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길 원하시느라는
1: 아멘,
0: 말씀
1: 아멘.
0: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1: 아멘, 아멘.
0: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아, 이거는 장로님께서 수많은 임종 환자들

0: 지켜보고
1: 네네.
0: 지금 수천 명을 전도한 끝에 내린 결론이고
1: 맞습니다.
0: 성경이 말씀하신 걸 지금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야, 특별히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네.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정말 마지막에 네. 아멘 소리도 못하고 눈 깜빡하는 게 아멘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네. 예수 영접하시고 천국 네. 가시고
1: 제가 그래서 늘 어르신들 가족들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들 아멘 할 수 있을 때 영접기도 해야 된다. 아. 아멘도 할 수 없을 때 눈으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될 때 안 되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입술로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 있을 때 얼른 복음 전해야 된다. 빨리빨리 사연 줘라.
0: 네.
1: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0: 그렇구나.
1: 네네.
0: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네. 아직 누워 계실지 몰라도 네. 입으로 아멘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네. 지금 하나님 주신
1: 그때가
0: 기회니까
1: 뗍니다.
0: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네. 네. 마지막까지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성경 암송과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서 강력한 파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했는데
1: 네네.
0: 방송 가족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부분 우리 회장님 사모님이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네. 네.
0: 지금 사실은 네. 재정의 복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1: 많이 받았습니다.
0: 그 남편 회장님이 중견건설사 이제 회장님이기도 하고
1: 네.
0: 회사가 네 개나 됐어요?
1: 네.
0: 언제
1: 맞습니다.
0: 그렇게 됐어요?
1: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고요. 이제 네. 사장님이 세 분이에요. 사장님만.
0: 와, 그 밑에 사장을 세 분을 두고.
1: 네네네.
0: 와.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런 큰 회사를 경영하면 아, 저분은 물려받은 재산이 원래 좀 있겠지.
1: 네. 네.
0: 땅이 좀 있겠지 할 텐데 네. 두 분 다 네. 직장 생활 하시면 자수성가 하신 분이라고요.
1: 네. 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시작했습니다.
0: 와.
1: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감사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0: 아멘, 아멘.
1: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 믿지 않는 직원들 다 예수 믿게 해 주시라고 축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진짜입니다.
0: 야.
1: 네, 하나님이 은혜를 해 주셨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도 조금 한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물질을 정말 전도에 영혼 구원 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0: 야.
1: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얼마가 투자가 됐든 계산하지 않겠다.
0: 네,
1: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0: 아멘, 아멘.
1: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0: 아하.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늘 체험하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전도하는 데는 네, 아까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0: 야, 사실 가족 네. 전도만 하신 게 아니라
1: 네.
0: 생면 부지에
1: 네.
0: 지금 그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네. 수첩에 있는 네. 1,900명 외에도
1: 네. 네.
0: 누가 또 부탁하면 알지도 못한 사람 찾아가 전도하는 거예요.
1: 찾아갈 때 그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찾아가고 기본적으로 떡바구니들을 많이 해갑니다.
0: 야,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네. 비싼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나는 갈비만 먹어요. 막 그런 네. 분들.
1: 갈비나 뭐 소고기 또 뭐 홍어 이렇게 전라도네 이런 것들을 이제
0: 네.
1: 뭐 풍족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로 해갖고 가서 네, 보내준 사람이 이렇게 사서 보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0: 네.
1: 해갖고 갑니다.
0: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장로님들 네. 말씀하셨는데
1: 네.
0: 전도에도 대가가 따르는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헌신과 투자거든요. 사실
0: 아,
1: 한 영혼 네네 헌신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냥 입으로는 맨 입으로는 안 되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그러면서 이 헌신 투자가 나는 없어서 못해. 하나님이 주시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0: 네.
1: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0: 아하.
1: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주신다.
0: 야.
1: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더 해주시길 원하시죠.
0: 네.
1: 그러는데 그 그릇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야. 그 그릇 준비가 바로 전도입니다.
0: 네.
1: 네,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주십니다.
0: 야.
1: 네.
0: 전도라고 하면 네. 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

0: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사형리를 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지만 네, 네.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0: 혹시 믿지 않는 가족 입장에서는 네. 별로 뭐 가족들한테 잘하지도 않으면서 늘 교회 나오라고 말만 하고 말이죠.
1: 그러니까 안 되죠.
0: 좀 언짢죠.
1: 네. 그래서 삶이죠. 내 삶을 아. 보여주면 어떻게 내가 산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이 다 알죠.
0: 네.
1: 예.
0: 네,
1: 그러기 때문에 삶을 보여주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시는 거 섬기면
0: 네.
1: 다 됩니다.
0: 제가 그 홍장로가 간다 그 프로를 오래 들었잖아요.
1: 네네.
0: 장로님 그 명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잊지 못할 명언이 선 순종 후 결제.
1: 네, 맞습니다.
0: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순종 아니고 선 네. 순종하면 네. 하나님이 후 결제하는 겁니까?
1: 맞습니다. 네. 네. 네. 무슨 감동을 주셨을 때 네. 뭐 주의 일에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나 이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씁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 안 가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순종 후 결제라고 합니다.
0: 야.
1: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결제해 주십니다. 야. 저는 이걸 많이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0: 네.
1: 네, 감동 주시면 그래서 저는 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 되게 해주세요.
0: 아하.
1: 저희 목사님이 이러죠.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다.
0: 아하.
1: 네, 성령 감동 줄 때마다 순종하면 그때 성령 충만해진다. 이거를 제가 초신자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0: 네. 네,
1: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주세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은 없기 때문에 이걸
0: 네.
1: 알잖아요. 저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 되게 해주세요. 감동 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후 결제해 주십니다.
0: 야, 일평생 직접 경험을 하신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1: 네. 네, 네.
0: 더 크게 와닿습니다.
1: 네.
0: 근데 성령님의 감동은 통상 부담스러운 걸로 많이 오셔갖고
1: 네.
0: 저희가 애써 예민할 때가 많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물질을 내놔라. 네 시간을 나한테 줘라.
1: 네.
0: 이러실 때가 많은데
1: 네.
0: 일단 순종해야 되는군요.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내놔라 그러면 그걸 가져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네가
0: 네.
1: 이걸 순종하나 안 하나. 예, 네, 그걸 보시고 이제 성경에 채야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은 1000배.
0: 아멘, 아멘.
1: 네,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놓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 것 달라고 그래. 그러면 네, 하나님도 기다리시죠. 순종할 때까지. 네.
0: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1: 네.
0: 지금 이 방송 누군가가 듣고 마음의 네.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1: 네, 빨리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 아,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1: 네.
0: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1: 네네.
0: 상담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1: 네.
0: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기를 수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만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0: 아,
1: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성경으로서 이렇게 하고 지금 네, 혹시 이렇게 좀 말 안 듣거나 어긋나면 성경 말씀을 대놓고 아들아 여기 읽어봐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바로 순종하고
0: 아, 그래요?
1: 네네 그렇게 해서 참 좋고요 잔소리 할 것도 없고 말할 것이 없어요
0: 아.
1: 말씀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본인이 있고 네 엄마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며느리가 이제 손녀를 잉태했을 때 날마다 다른 태교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잠언을
0: 네.
1: 매일 한 장씩 읽고
0: 네,
1: 또 시편을 읽고 해서 성경으로 태교해라 그래서 시편과 잠언만 읽는 성경 쪽복음을 제가 줬어요 이제
0: 네,
1: 그것
0: 네,
1: 크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교해서 네 손녀들 네.
0: 제가 옛날에 규장 출판사 설립하신 영훈학 장로님이
1: 네.
0: 암송 태교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엄마가 소리를 내서
1: 네.
0: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1: 네.
0: 그 자녀가 지혜가 임하고
1: 네 맞습니다
0: 성격이 온순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강조하셨는데
1: 네. 네.
0: 손녀도 그렇습니까?
1: 네. 진짜 그렇습니다.
0: 진짜 그렇습니까?
1: 네. 성경 암송하고 큰 소리를 하면 상대방도 듣지만 또 자녀도 듣지만 마귀도 듣고 제 머리가 듣습니다.
0: 아, 원수 머리, 마귀도 듣고
1: 네,
0: 있고.
1: 네. 원수 마귀도 듣고 있고 내 뇌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서 큰 소리를 선포하면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읽어주거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잔소리 할 거 없고 사춘기 아들 힘들어 어째 말씀으로 하면 네, 100%입니다. 네.
0: 말씀으로 하면 100%입니다.
1: 네, 네.
0: 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장로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
1: 네.
0: 나도 전도 왕이 되고 싶다.
1: 네.
0: 나도 말씀

0: 열심히 암송하고 싶다. 네. 나도 이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 노트를 갖고 싶다. 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 이제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막 야근하고 네. 두렵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권면을 주시겠어요?
1: 네.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가 되면 전도가 됩니다.
0: 아, 기도가
1: 네.
0: 먼저군요.
1: 네, 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현장 나가면 조롱합니다. 마귀들이요. 뭐, 아. 너 전도에 너 얼마나 할 수 있어? 조금 하다 말 건데. 이렇습니다. 아. 일단 먼저 기도가 되면 전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네. 그때는 이제 성령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 아, 아멘. 너 어떤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저는 현장 안 나가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연결 전도로 장로님 누구 전도해 주세요. 누구 전도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수받아서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일단 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아멘.
1: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네 거룩하여 진다고 했으니까 저도 매년마다 네 올해도 벌써 이제 성경 일동했고요.
0: 네.
1: 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암송하고 이제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있어서 암송이 좀 어렵기는 해도 성경을 다독하면서 성경 네.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야. 나가면 됩니다. 합니다. 네. 야.
0: 우리 무림고수의 전도 왕들이 몇 분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다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1: 네, 맞습니다.
0: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다.
1: 네.
0: 다만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1: 맞습니다.
0: 이야,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마음에 부딪힐 거예요.
1: 네.
0: 재정의 문제, 네. 또 말씀, 또 네. 전도에 또 안 돼서 네. 고민하는 분들.
1: 네, 네.
0: 오늘 아마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네. 큰 도전과 네.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1: 네.
0: 장로님 네. 마무리하기 전에
1: 네.
0: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네.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죠.
1: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많이 고백하죠.
0: 네.
1: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0: 네.
1: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0: 아멘.
1: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0: 아멘.
1: 힘드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던 말씀을 사랑하고 전도하면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0: 와.
1: 네, 이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고
0: 네.
1: 제가 좋아하는 네, 로마서 뭐 8장도 39절까지 통째로 암송하고 로마서 12장도 그리스도의 삶을 21장까지 다 잘 암송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12장 11절 13절에 보면 네, 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0: 아멘.
1: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0: 아멘.
1: 성도들의 쓸 것을 네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며 모든 것들을 온만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0: 아멘, 아멘.
1: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0: 네.
1: 말씀을 가까이하면 주님을 가까이하고
0: 와.
1: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0: 우리 포도원 교회는 장로님 따라 전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고 들었는데.
1: 매일 목장별로 전도대가 4명이어서
0: 네.
1: 올해부터 이제 전도대가 있었는데 목장별로 전도서 끌어서 매일같이 홍장로가 훈련시켜서 현장 나가라. 그래서 매일 목장별로 몇 명 왔으면 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훈련해서 똑같이 현장 가서
0: 네.
1: 네, 전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장로님 전도해요? 지금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전도는 은퇴도 없고 퇴직도 없고 명퇴도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할 것입니다.
0: 아멘.
1: 제 개인적인 내 인생의 목표는 전도 1등하다 천국 가자. 할렐루야.
0: 아, 할렐루야. 전도 1등하자 천국 가자.
1: 네.
0: 야, 오늘 홍장로님 끝까지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전라도 광주 우리 포도원교회를 섬기시는 홍공숙 장로님의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간증이셨습니다. 아, 장로님 오늘 귀한 간증 또 열정적인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성경의 무림고수 우리 홍장로님 편 또 다시 보고 듣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 단문 오시면 장문병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무림고수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0: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일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엔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가까이 지내던 제 아내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 친구 남편은 47세에 아주 잘나가는 의사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 하고 신길동의 병원을 개원해서 12년 동안 병원을 잘 운영하던 의사 부부였습니다. 남편 우리 김 집사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아주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진 전문이었고, 부인 한 집사님은 같은 건물에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 대학 시절에 선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부름받는 결단을 해서 나중에 의료 선교를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다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김 집사님이 2009년에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 과정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 과부를 섬기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47세밖에 안 됐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80대 노모도 계시고 중3, 중1 딸들이 있는데, 그리고 잘 나가던 병원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이티에 방문하게 됩니다. 2010년 10월 바로 지진 직후죠. 아이티를 가보니까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열악해서 3일 동안 아주 그냥 아이들 말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선교지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했고, 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병원을 정리하고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각오했지만 IT는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도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절대로 저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곳에서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3일 동안이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흑인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나는 베트남이나 인도를 생각했지 나는 이곳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김 집사님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고백이죠. 주님, 제가 가장 어둡고 가장 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4일째 주님께 항복하면서 김 집사님은 IT로 가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2011년에 IT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IT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 김 집사님, 현재는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은 바보 아닌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나가던 병원을 정리하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로 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험한 땅으로 가는 것,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김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70년에 지나온 역사,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몇 주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삼성교회가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새로운 역사를 향한 나의 결단, 그래서 나눠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지난 두 주 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창립 70주년이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내가 어떻게 하는, 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데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도전이 왔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좀 도전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좀 할 수,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날에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말씀해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원어로 말하면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약해지고 반면에 이방의 교회들이 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고 또 사람이 늘어나고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약해지고요, 반면에 이방의 교회들은 점점점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무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도,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열정이 사실 사라지지요. 왜 사라질까요?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뭘 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면 열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안에 뜨거운 가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IT 선교사님이요, 잘 나가던 병원을 정리하고 모든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는 것, 그것도 가장 IT 지진 이후에 가장 험악한 IT로 가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농사 지을 때 나쁜 땅에다가 식물을 심지 않습니다. 땅이 나쁜 땅이면 적어도 우리는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돌을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갈아서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식물을 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고 또 누가 나를 가르칠 때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잘 듣죠. 내 마음이 좋을 때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들 키우시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안 키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와서 자꾸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눈빛만 봐도요, 얼마나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남성이 이 애완동물하고 함께 캠핑을 가요. 이 애완동물이 앞에 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주인을 발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면서 눈빛으로 아주 나를 사랑해달라는 긍휼의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니까 이 주인이요, 그걸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좋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으려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7절 말씀, 자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찔림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다면,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갑각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아주 딱딱하게 덮여있는 가재나 개나 새우 같은 걸 말해요. 여러분, 가재 같은 경우, 개 같은 경우 껍데기가 딱딱해서 안에 걸 먹으려면 그 밖에 것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갑각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거룩하고 순전해 보이지만 속은 타락하고 속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적용합니다. 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교제하기 원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라는 의미 가운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죠. 또 하나는 성령의 하나됨을 함께 이루기 위한 친교, 교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안의 교제는 그냥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영적인 교제가 교제예요. 우리가 목장별로 모이고 기관별로 모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관과 목장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해 보면 떡을 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떡만 나눴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의미입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서로 연약함을 만져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함께 했음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다른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연합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약함을 함께 섬기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목장도 코이노니아 모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역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앞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움받는 이 선한 역사 앞에 나아가는 모임이 코이노니아 모임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자기 혼자 몸도 도망하기 어려운데 다윗을 따라왔던 400명의 용사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도망자지만 그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존재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때 다윗과 함께했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천이었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프로젝터보다도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 자랑할 수 있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삶이 무계획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가는 그런 삶의 새로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집을 건축하면 그냥 짓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집도 살펴보고 크든 작든 설계도를 세밀하게 만들어서 그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식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적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은혜의 맛이 없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맛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요.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윤활유죠. 여러분, 이 은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삼성교회가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였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0: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움받으려면 온전한 예배자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뭘 위해 모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교회에 분명한 통계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든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교회는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 지침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았던 교회는요, 다 쇠퇴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넓은 교회당에 20명밖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20명 기준을 지켰던 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어땠을까요? 저는 공주에 있을 때요, 똑같이 코로나를 겪었어요. 20명 기준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일날 6번 예배 드렸어요. 본당에 30%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준이 생겨서 4번, 80명씩 4번 예배 드렸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선교여행을 가서 제가 좀 도전받은 게 있어요. 시크교 회당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크교는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시크교 이렇게 판단하시면 인도 사람들 중에 모자 이렇게 터반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크교 교도예요. 인도의 중심 세력이에요. 여러분, 시크교는 24시간 예배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크교 성직자들이 앞에서 계속 그들이 말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뭐 시간 맞춰서 이렇게 계속 바뀌긴 하지만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고요, 24시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한 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여러분 교회를 오시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멀리 사시고 또 굉장히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마음은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더욱 힘쓰는, 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삼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더 힘써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꽃중산교회 박운숙 사모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수수십반을 하고 있고요. 목포 어린이 극동방송 합창단의 자모회장도 여기 한 적이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목포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자모회장을 역임하셨고 꽃동산교회 섬기고 계신 박은숙 사모님을 만납니다. 먼저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소개합니다.
1: 네, 새소식반은 가정으로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가정에서 어른 구역예배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1시간 정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어린이 수준에 맞게 게임도 하고 찬양도 가르치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해서 복수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선교자 이야기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초대를 받았을 때 아는 언니 집에 가고 재밌는 거 한다고 하니까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교회로까지 인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믿지 않았을 때는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2: 새소식반을 통해 어린 심령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박은숙 사모님은 어떻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가 되셨을까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목포에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합창단은 주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보내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거기 안에서 찬양 선교사로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내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은 졸업이나 수료할 때까지 아이들이 안 간단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합창단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면은 놀 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도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동생도 보내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좋은 분들이 계셔서 또 돕는 손길들도 있어서 아이들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2: 이렇게 박은숙 사모님이 목포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보낸 당신의 자녀들이 6명입니다.
1: 네, 저희 아이들이 딸 셋, 아들 셋, 여섯입니다. 저희 큰애는 최하원이고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본부에서 간사로 활동 중이고 주변의 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것 같고 둘째 아이는 최도원인데 유치원 교사로 있거든요. 자기 거 아까워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흐뭇한 마음으로 와닿고 셋째 아이는 최주원인데 지금은 총신대 4학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고든 것 같아요. 넷째 아이는 최바울인데 어렸을 때 형들이나 주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인 것 같고 다섯째는 최이삭이에요. 이렇게 안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고1이 됐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여섯째가 최요한이거든요. 사랑해. 이 말이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또 누나

0: 누나한테, 형아한테 이런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1: 박은숙 사모님은 꽃동산교회 최성균 목사님과 함께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0: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특별히 극동방송은 그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적지만 당연히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선교 사역을 귀히 여기시는 전파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 이것이 지금 이 시간도 이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중한 이름, 전파선교사 한 분 한 분을 기대합니다.

0: 최성규 목사님, 저의 남편 당신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편지를 띄울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내가 당신과 같이 살면서 아 정말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한테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당신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한 번도 그 말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이들 많이 키워서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하도록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정말 목회자로서도 너무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그런 남편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당신이 수년 동안 그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작은 교회로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성도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결혼할 때 70, 80까지 잘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70, 80은 조금 너무 짧은 것 같고 70, 80보다 조금 더 길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1: 아내로부터 이런 고백,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은 참 행복한 분이지요. 사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박은숙 사모님을 이렇게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 모두를 어떻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하게 하셨는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직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자활시설 야곱의 집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낮 12시 제2회 건물 마련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진 야곱의 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실 분은 야곱의 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은 친구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드란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제가 대학 시절에 발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네.
1: 몇 명이 팀을 이뤄서 발표를 진행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0: 네.
1: 누구는 발표 능력이 발군인데 누구는 자료 정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누구는 뭐 역할 배분을 굉장히 잘해준다든지 아무튼 정말 각각 능력치가 잘하는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모두가 가진 능력이 다른데 우리는 종종 눈에 잘 보이는 능력만 대단하다고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능력의 우열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죠.
1: 네, 이 공동체는 한 사람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와 능력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 없는 능력이나 또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은사와 직분, 사역을 다르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1: 아, 맞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을 따라서